0: 쌈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1: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0: 세종 기프트
2: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 캠프
3: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2: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3: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2: 준비된 콤비 준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추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5: 엄마의 깨끗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깨또 놓치지 않아
4: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저는 정호의 음악곡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역시 점심 먹고 난 뒤엔 수다 떠는 게 최고죠. 계속해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시죠? 사연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팍팍 쏴드리고요.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은요. 뭐야 시작부터 설렘지수 폭발하게 하네. 정말. 4573님 옙디 저는 올해 11월 13년 제 곁을 지켜준 남사친과 결혼을 합니다. 예? 깜짝이야. 이거 읽을수록 반전이네. 잠깐만요. 13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연인이라기보다는 남사친과 결혼을 한다고요? 이제 남사친에서 남친, 그리고 남편으로 새 출발할 저희 옙디가 응원해주세요. 사람 사이에 무조건 친구는 없나 봐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네요. 신청곡은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어머. 아, 아까 있다 없다 코너에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던 분이, 어! 자동차 안에서, 네, 잠시 정차하고 사진 보내주셨던 분. 어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아리따우신가 했더니 역시 사랑에 빠진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고 뭔가 예쁘고 이런 분위기가 나요. 결혼까지 하신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네,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 13년, 와, 이 러브스토리 정말 궁금한데요. 언제 한번 저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같이 수다 떨어요. 1192님, 옙디, 마늘 까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브루노마스 콘서트 예매 오픈 날인데 잠시만요. 제 앞에 4만 명이나 있어요. 저 콘서트 갈 수 있을까요? 브루노마스 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Your Smile 듣고 싶습니다. 아, 그쵸. 저도 그 브루노마스가 이제 내한해서 콘서트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 5월이에요. 심지어 아직 멀었는데도. 야, 오늘 정호의 음악곡 시작하는 낮 12시부터 티켓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요즘 뭐 피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해서 피켓팅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다들 원하는 자리를 잘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상당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아유, 내년에 그 보니까는 그 샌리스트가 장난 아니던데 아, 저도 가고 싶네요. 브루노마스, come on. 네, 박기루님, 장보러 마트 갔다가 아내가 이쁘다며 원피스를 만지작거렸는데 저도 모르게 가격표를 보고 흠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자세히 보니까 안 예쁘다 라면서 안 사더라고요. 내내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서 아내 몰래 원피스 사가려고요. 칭찬해주세요. 박기루님, 진짜 센스가 넘치신다. 이런 분들이 너무 진짜 제가 바라는 그

뭔가 그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슥, 슥 이렇게 딱 건네줄 수 있는 이런 센스. 이런 센스 가지신 분들은 흔치 않아요. 아우, 너무 좋으신 남편분이시다. 진짜. 아내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좋겠다. 근데 진짜 아내분도 너무 예쁘신 게 괜히 부담될까봐. 아이, 뭐, 아이,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안 예쁘네. 이렇게 하는 게. 두분 너무 잘 만나셨다. 정말 천생연분이세요. 8327님. 옙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랑 늘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학원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대요. 서운해하는 초등학생 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지, 맞아.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다른 친구랑 또 친하게 지내는 거를 보면, 어, 뭐야, 왜 나랑은 안 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제가 뭔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건, 뭔가 이게 너를 덜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친구들이랑도 놀아보고 이 친구랑도 놀고 이러다가 또 나한테도 또새 친구가 이제 또 생길 수도 있고 야, 우리 그냥 다 같이 놀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떠니 너도 새로운 친구가 또 늘어난 거야. 얼마나 좋아? 라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맞아요. 그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괜히 나랑만 놀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우와! 나도 새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더 좋다! 라는 마음을 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된 분들 모두 텀블러 세트 드리고요. 이렇게 저 옙디와 계속 얘기 나누면서 텀블러 세트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사연 받는 동안 1192님이 신청해주신 브루노 마스 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이었고요. 확실히 날씨가 좋긴 한가 봐요. 멋진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4426님, 마치 쉬는 날이라 수원 화성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풍경은 끝내주는데 물을 안 챙겨와서 꽤 힘드네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부탁합니다. 오! 와우! 와, 오늘 하늘! 미쳤다. 너무 이쁜데요? 와, 진짜 요즘에는 그냥 막 찍어도 그림이에요, 정말. 이런 멋진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물 챙겨 드시고 조금 더 즐기다가 예,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저는 수원 화성을 가서 막 이렇게 걸었던 게 아마도 초등학교 때그 뭔가 그 견학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화성 근처에 행궁동도 요새 되게 그 MZ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많이 하던데, 저도 한번 구경 가보고 싶네요.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5859님, 옙디, 어제 집에 가셔서 정모 씨가 추천해준 기타 찾으셨나요? 옙디 기타 치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신청곡은 도경수의 신곡 기타리스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예,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기타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안 찾았답니다! 네, 오늘 가서 한번더 봐야겠네요. 아, 왜냐면, 예, 기타가 지금 일단은 어디쯤에 있나, 그거부터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사실. 근데, 기타를 옛날에 한참 칠 때도 이 손에 굳은살 배기는 게 이게 굳은살이 배겨야 기타를 잘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손톱도 짧게 잘라야 되고 그게 있는데 지금 딱 손톱 상태가 저는 지금 요새 이제 네일을 안 하기 때문에 딱 기타 배우기 좋은 시기이긴 한데 한번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76님 다음 주 아들 생일이 있어서 마트 장 보러 왔어요. 벌써 명절 선물들이 쫙 깔려 있네요. 옙디는 명절에 받는 선물 중 어떤 게 좋아요? 쌀, 참기름, 샴푸 해주셨는데, 벌써 다다음 주가 추석 연휴예요. 맞아요. 아우, 정말 시간 빠르다. 여러분들 명절에 이제 또 좋은 이제 추억,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셔야 될 텐데, 저는 선물 중에 사실, 먹는 거. 먹는 거 좋더라고요. 뭐, 소고기, 요런 것도 좋고. 사실 옛날에는 그거 받는 게 좋았어요. 그, 햄. 햄 받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요리를 잘안 하다 보니 그 햄만 구워서 먹으면 그냥 밥이 뚝딱이기 때문에 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했는데, 아, 요새는 그 햄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요새는 뭐 핸드워시, 요런 것들도 좋더라고요. 뭔가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이런 선물들. 저도 이제 슬슬 선물을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아, 벌써 고민입니다. 네. 신영수님, 옙디, 다 말라가는 화초를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키웠더니 반짝반짝 윤기나게 자라는 중입니다. 괜히 볼 때마다 흐뭇해져요. 신청곡은 알렉스 화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저 집에 화초 화분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게 취미고 좋아해요. 이 뭔가 그 식물들을 보러 가서 가지고 와서 분갈이도 하고 뭔가 이 식물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뭔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좋고, 그래서 집에 하나, 둘, 셋, 넷, 다, 한, 여덟 개? 예, 여덟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많죠? 크기별로 다 있어요. 그, 심지어, 바질, 뭐, 애플민트, 이런 허브 종류도 있어서 따먹고 한번 그래보려고 합니다. 소개된 분들께 제가 이제 텀블러 세트 쏴드리면서 아까 4426님이 멋진 풍경 사진과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죠.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오셨고요. 3417님, 요즘 어반 스케치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옙디랑 수다 떨면서 숙제 다 했습니다. 감사해요. 했는데 어반 스케치가 뭔가 봤더니 오, 도시, 어반과 스케치의 합성어래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도시나 여행지의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오, 너무 멋지다. 여기는 과연 어딜까요? 와, 근데 이렇게 생긴 그림, 아, 스케치를 하고 뭔가 이게 색채도 넣고 하나 보다. 오, 너무 멋지다. 아, 숙제 다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5070님, 어제 모임 식구들과 모악산 근처 카페 가서 찍은 사진 보내드려요. 가을 느낌 나고 힐링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혼자네요. 해주셨어요. 오, 예쁘다. 야,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쁘다. 오늘 생일이세요?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070님. 생일 축하합니다. 후! 얼른 쳐 부라. 후, 축하해. 네, 후 부셨죠? 5070님, 텀블러 세트에 저 옙디가 생일 선물로 기미 관리 세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3601님, 여긴 평택에 있는 어린이집 조리실입니다. 오늘 간식은 찐 고구마예요. 휴게 시간이라 편히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고구마 맛있겠다. 간식은 진짜 그 건강한 간식이잖아요. 고구마, 옥수수, 뭐 요런 것들.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막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보다 이런 건강식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네, 휴게 시간 많이 이제 만끽하시고요. 자, 모악산 사진에 뭐찐 고구마 얘기까지 오늘 생일이신 분들까지 저까지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예, 네, 뭔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끽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여기가 어딘 거?
4: 여기는 조금은 바꿔떡이다.
3: 누구의 풀인 거?
5: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지역 어르신들이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작두질처럼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할 때는 노래가 좋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아, 역시 라디오의 매력은 이거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뭔가 대화하고,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아서, 정말 DJ가 되고 싶다, 이런 걸 항상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은 215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152님, 신디는 맨날 본인 노래 틀었는데 옙디는 왜 안 틀어줘요? 아까 상품 소개할 때 잠깐 흘러나왔던 주얼리의 하덴콜드 들려주세요. 어우, 이러면 안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얼리의 하덴콜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오후 힐링하시고요. 지금까지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이었습니다. 우린 내일 만나요.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크크들은 기분 좋을 때 야르 한다며? 그럼 늘크크들은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함? 그 뒤로 쭉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댓글,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그 밑에 달린 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지화자? 나이서! 따봉! 웜에! 발음하는 순간 입에 착 붙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 두댕이들은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누가 불렀냐? 플로라이다의 클럽 can't handle me. 이 클럽조차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뜻입니다. 너무 신나죠? 와, 진짜 클럽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367번님, 아, 슬프지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가 입에 감기네요. 그러니까 쫙 붙는다 아주 그냥. 박성남님, 아, 전 기분 좋을 때 아싸가 우리. 맛있잖아. 이게 맛있다고. 이 말맛이 있잖아요. 5362번님, 캡숑이라는 말도 있었죠. 맞아요. 울트라 캡숑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싸까지는 알겠는데 왜 뒤에 가오리를 붙였을까? 누가 그걸 붙이기 시작했을까? 어디 뭐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아, 이것도 나는 궁금했어. 자, 최영중님, 전 오케바리. 근데 야르는 저 중학교 때도 썼었는데 그걸 다시 쓰나 보네요. 야르라고 쓰기도 하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담배를 야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야리 때리러 간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아닌가? 그 예전에 그리고 그 양세형 씨가 우차사에서 야르 이것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양세형 씨가 먼저 시초인데 이걸 요즘 영크크들이 본인들이 만든 말인 것처럼 이 꺼드럭대는 게 말이죠. 어우, 꼴보기 싫어요. 아, 0804번님.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말 이거죠.
1: 일어나십시오! 할리라예!
0: 이 말한 게 없죠. 김아라님. 기분 좋을 땐 아싸병이죠. 아싸병. 오늘은 두대 오프닝도 들었다. 오늘 치과 가리고 반차 쓰고 퇴근했는데 날씨 너무 좋네요. 아싸병. 맞아. 아싸병도 있었어. 자,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이렇게 우리끼리 재미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자고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볼 시간인데 우리들은 말이죠. 기분이 좋으면 한때 요거를 외쳤습니다. 야바라바히야.
2: 외워보자. 야바라바히야. 야바라바 히야.
0: 뭔가 근데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잖아. 히야.
2: 알레스 아우토. 경기도 청.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지금 내 인중 냄새 나요. 모빌 코리아 유날유. 올품.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볼.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 식품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바라바히야. 내 인중 냄새 납니다. 아싸병.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아싸가오리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이거죠. 아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싸! 빙고! 거북이의 노래 듣고 왔고요. 김은숙님, 오 타이밍 아싸! 라고 하셨고요. 박효정님, 방금 숭구리당당 춤추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춤쟁인 거 아시면서. 예, 저 요즘 춘 거예요. 요즘 춤. 아, 요즘 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촌스럽다. 요즘 신세대 춤춘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유효연님, 영미 씨 춤 동작이 구수하네요. 마음은 진짜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몸이 계속 이거 동실동실밖에 안 나오네. 동실동실. 아직 애는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봐. 기가 막히게 출 테니까. 장소연님, 영미 씨 승환원께서 내용 증명 보내신다고 하네요. 야바라바이야. 예바라바히야, 아유아유아. 예바라바히야. 아유, 근데 힘이 좀 빠지지 않아요, 진짜? 히야. 아, 김현정님께서 이승환이 부릅니다. 어떻게 안영미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네, 팬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 아,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끌어야 우리 이승환 온께서 라디오를 듣고, 어, 안영미가 그랬어? 하면서 씩씩대며 한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어그로 끈 겁니다, 어그로. 너무 이렇게 노여움은 좀 푸셨으면 좋겠네. 김준아님, 육아가 힘드신가 봐요. 너무 신나게 잘 노시네요. 너무 신난다. 아, 라디오 하는 이 두 시간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진짜. 와, 미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순삭이야. 자, 제가 이렇게 해야 또 이 노래가 또 얼마나 명곡인지 더 잘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이승환 오라버니의 노래를 또 불러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틀어드릴게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제 막 나온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4499번님이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앞서 들었던 노래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5920번님, 아 라디오가 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셔야 정력에 좋대요. 네, 저희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들 정신세계입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그나저나 다들 지금 보라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제가 보라 보시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들 보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조롱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민지님. 영미 언니는 직관을 해야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반차 쓰고 집에 왔는데 보라로 보니까 소리만 듣는 것보다 더 재밌네요. 하하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재미가 있죠. 마치 방구석 1열에서 이렇게 공연 보는 것 같은 나만을 위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실 겁니다. 김은주님, 강릉 교동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어린이들 국어 시간에 라디오 사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라디오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 지금 두 대 들으면서 사연과 음악을 감상 중이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나, 박수 치고 가야지. 어머,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우리 새싹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대요. 우와, 제가 강릉 진짜 사랑하는 곳인데 더군다나 또 교동초등학교 좋겠다. 너희들은 교동짬뽕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아, 또 사임당의 고장 강릉이라고 하네요. 아, 그랬군요. 그건 또 몰라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쓰는 거는 다 읽어줄 테니까 너무너무 겁먹지 말고 신청곡도 있으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아, 아이스크림이라도 보내줄까? 아이스크림 지금 우리 난초반 어린이들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하나만 보내.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낼 테니까. 부족하면 사이좋게 뭐 노나 먹고 그런 거지 뭐. 옛날엔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단 말이야.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만. 혈액형 다른 사람끼리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땐 그런 적이 있었어.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노래 좋아하겠죠? 악뮤의 후라이의 꿈 틀어드릴게요.

김은주님, 아, 난초반 학생과 선생님 25명입니다. 와, 아, 애기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학생들 것만 줄 거예요. 선생님들 25명은 못 챙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

0: 실숙, 이미라, 천계영, 원수연, 이은혜. 이 이름 듣고 눈꽃만큼이라도 마음 설렜다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만화책 읽다가 이 장면 너무 멋있는데? 이걸 찢어 말어 내적 갈등하다 기름종이 되고 베껴 그리던 무구하던 시절 슬픈 장면에선 진주 구슬 같은 눈물 한 방울 또로록 떨궈주던 그때 그 순수했던 나를 찾아 지금 떠나볼게요. 나의 옛날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가수 미미 씨 앞에서 제가 크게 낭패를 받들였습니다. 푸름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미미 씨가 푸름이에요? 그게 뭔가요? 하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만화책 1000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푸름이 알겠지 했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적어서 갔어요. 그 책 꼭 읽겠다고. 인어공주를 위하여 그 책 제목 받아갔습니다. 그때 두댕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정희원님, 이 푸름에 강한미님, 푸름에는 아명, 본명은 서지원, 이미라쌤 작품의 단골 남주 이름이었습니다. 김하정님, 알지 푸름에, 허은영님, 미처 얼마 만에 인어공주를 위하여를 듣나. 강한미님, 아우 영미씨 크크크크 우리랑 얘기해 우리랑. 이정희님, 7080 만화 얘기는 두댕이랑 같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외롭지가 않아. 난 두댕이들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난 우리 두댕이 덕분에 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내 편이 있다. 같이 또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게 누구다? 우리 두댕이다. 두댕이들 성원으로 정해진 오늘의 주제입니다. 7080 만화 이야기. 지금 7080 만화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초등학생 친구들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네. 한번 들어보고 너희들도 구미가 당기면 한번 읽어봐. 괜찮을 거야. 자, 그 시절 뭘 그렇게 재미나게 보셨는지 만화방에 진열된 책들 뭐 한 권에 얼마 주고 빌리셨나 뭐 이런 것들 뭐 친구 누구랑 돌려봤나 뭐 다 추억거리들 다 얘기해 주세요. 만화방에서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혼났던 이야기 뭐 아니면 누가 뭐 짜장면이나 라면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군침 돌았던 이야기들도 다 괜찮고요. 또 어떤 장면이 또 그리 더 좋으셨었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셨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날 그날 미미 씨 말인데 만화책 천권주 황현철님께서 그날 미미 씨 말인데요. 만화책 천권 중에 인어공주를 위하여가 없다니 천권 헛샀네 헛샀어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 맞아. 왜냐하면 순정 만화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미미 씨가. 그러면 당연히 순정 만화에 그 완전 오리지널 버전 인어공주를 위하여는 당연히 읽어야지. 이 큰 본도 없이. 뚱한 책만 읽었어.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참고로 저는 순정 만화 좋아했지만 이토 준지 만화도 좋아해가지고 약간 공포 만화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써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이 노래 알면 안영미 친구
1: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올게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최미선님, 어릴 때 별명이 정수라였어요. 아, 이 노래도 엄청 똑같이 불렀었는데 크크크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시려면 왜 별명이 정수라였는지 그거를 알려주셔야지요. 닮아서? 닮아서였다면 인증샷이라도 보내주셨어야지요. 그쵸? 박현주님,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온 노래, 눈물 나게 슬펐던 영화, 유유. 근데 사실 저는 공포의 외인구단을 못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요거 드라마로 만들었던 것만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닌가? 그 폴리스였나? 최재성 씨가 나왔던 거였는데. 영화로 나왔었나? 헷갈린다. 옛날에 폴리스도 있었어요, 여러분. 폴리스도 기억나세요? 그거? 그 얘기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궁금해서 나 지금 워낙 어렸을 때 봤었어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한 것들도 있어요. 자,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 7080 만화 이야기입니다. 김영현님, 그 아시나요? 윙크라고 알지요? 1일이랑 15일에 나왔던 만화 순정 잡지요. 저 그거 모았었어요. 거기에서 작가 이벤트 있었거든요. 황미나 작가님 친필 사인 받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 만화 더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성우분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작가님들이, 만화 작가님들이 최고였죠, 진짜. 강한미님, 나나, 윙크, 밍크, 추억의 월간지, 그리고 전 호정메이트, 엄마, 아들이 남성이라 영챔프, 영점프까지 섭렵했답니다. 아, 그러셨었군요. 요런 거는 또 몰랐네. 영챔프? 영점프는 몰랐었네요. 밍크, 윙크만 알고 있었지. 아, 김미령님, 만화책 언플러그드 보이 빌려왔었죠. 맞아. 언플러그드 보이 있었고 오디션도 있었어. 아, 저 때는 만화책 대여점이 있어서 사지는 못하고 다 빌려서 읽었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맨 앞에 꼭 직구제들은 그 스포일러라고 하죠. 스포를 미리 적어놓는 직구준 학생들이 있었어. 그 앞에다가 맨 뒷장에 주인공 죽음 이런 거를 미리 써놔가지고 정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김초롱님, 저는 부모님께서 만화책은 아낌없이 사주셔서 집에 200권 넘게 있었던 기억나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았겠다. 만화책 하면 그래 슬램덩크지. 슬램덩크 베프가 빌렸는데 이사를 가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명작 중에 명작 슬램덩크. 나의 친구야, 슬램덩크 만화책 어디 있니? 그거 언제 줄 거니? 그러게, 왜 이걸 빌려가가지고 다들 만화책들은 다들 안 돌려주는지 모르겠어. 이소영님, 만화는 슬램덩크지 왼손은 거들뿐. 그쵸. 그래서 왜 그 우리 아이가 유치가 빠질 때 있잖아요. 앞니 빠져가지고 자존감 낮아졌을 때 슬램덩크에 있는 정대만 앞니 빠진 사진을 그렇게 보여준대. 봐봐, 정대만도 앞니가 빠졌어.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존감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5833번님, 피아노 학원 가면 월간 보물섬, 그래 보물섬 있었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원 열심히 갔었더랬죠. 일찍 가서 빨리 보려고. 와, 그래,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 왜냐면 요즘에 친구들 학원 너무 이제 많고 하니까 가야 될 곳이 많고 배울 것도 많아가지고 다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아이들 좀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혜진님, 황미나 레드문 보고 너무 울어서 눈 부으신 분 없나요? 그래요, 저 레드문은 못 봤어요. 저 황미나 작가님도 좋아하는데. 왜냐면 요때 당시 그림체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서현빈님, 풀하우스 같은 순정 만화 보다가 일본 만화는 느낌이 달라서 안 봤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피치걸? 중1 소녀의 성적 호기심을 판타지로 만들어줬지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 약간 일본 만화가 그런 게 있었어. 15세 관람가라고 돼 있어도 똑같은 15세 관람가인데도 달라. 뭐가 달라. 아무튼 그 안에 뭔가가 달라. 김범수님, 시티헌터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저 중학교 때 최애 만화였죠. 영미는 분명히 봤다, 봤어. 시티헌터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장르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보게. 저 약간 공포물, 뭐 약간 범죄물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괴물 나오는 거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정세미님, 언니 흑곡도 장군 알죠? 알죠.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요때 추석이었었나 명절날 TV에서 해줬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또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시리즈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7006번님, 저는 추리 만화 좋아했어요. 아, 식자층이네. 나는 이렇게 만화책도 머리 쓰면서 봐야 되는 건 또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리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 소년탐정 김전일, 그리고 명탐정 코난. 지난달에는 극장판 보러 가서 성우 무대 인사도 봤어요. 우와, 20년이 지났는데 초딩 1학년에서 절대 안 자라는 아이들, 부자 친구가 꼭 한 명씩 있는 부러운 아이들.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은근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 김전일도 안 봤고 명탐정 코난도 안 봤었어요. 아, 진짜. 5472번님, 궁이요, 어마나. 이 만화책 보고 내 친구가 이 그림체 똑같이 따라서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남주 너무 멋있었죠. 고등학교 땐 돈이 없어서 책방에서 빌려보다가 대학교

알바에서 책을 다 사서 모아놨어요. 비록 지금은 친정집에 장식으로 있지만 드라마화되면서 또 한 번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OST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국남주 너무 좋아요. 이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만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봤는데 저는 약간 그 꽃보다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여주인공 하나가 정말 모든 남자를 다 사귀잖아요. 그런 거 내가 또 안 봤어. 왜냐면 같은 약간 같은 남미새로서 같은 남미새끼리는 약간 견제하는 게 나. 난 또 그런 건 또 꼴보기 싫더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추억 속으로 또 한번 빠져봐야죠. 드라마 궁 OST입니다.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나의 옛날 이야기 7080 만화 이야기 사연 쏟아지고 있습니다. 3651번님 람마 보셨나요? 봤지요. 물에 닿으면 남자 캐릭터가 여자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땐 그것도 좀 야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웠네요. 이건 봤겠지 영미 누나. 봤죠. 전 심지어 그 비디오 테이프로 봐가지고 그 주제가도 외우고 있어요. 라빠빠 라빠빠 옹묘이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라빠빠 라빠빠 돈이천 저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오늘은 무엇이 될까 이거 알죠? 람마람마도 알 수가 없네. 근데 그 만화를 한참 재밌게 보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여자로 바뀌었다 남자로 바뀌었다 무한인 거야 무한.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해서 결국 보다 말았습니다. 4588번님 너무 나이가 드러날란가 북두신권이라고 엄청난 근육질 초인들의 엄청난 전투 남동생 덕분에 보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나 이 그림체 알 것 같아. 나는 이 만화책을 보진 않았지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지? 액션 있는 그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 뭐 여기는 뭐 에로, 여기는 멜로, 순정, 액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꼭 있었던 그 그림체야. 그거야. 항상 그 남자 주인공 머리들은 늘 칼날같이 이렇게 쭈뼛쭈뼛 돼 있어. 그 더벅머리처럼. 어, 맞아, 맞아. 아, 그 시절에 약간 최산 느낌 같은 느낌. 민소매만 입고 나오고 항상 늘 이렇게 꿀렁꿀렁 하고 가슴 이렇게 지금 갑바라고 하죠. 갑바 꿀렁꿀렁 하는 그런 거. 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만화책에는 저는 관심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만화 좋아하셨나요? 사연 생각나는 분들 아끼지 말고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듣고 올 노래는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듣고 3부로 이어가 볼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만화책을 아주 끼고 살았어. 끼고 살았어. 저도 어렸을 때 TV, 만화 이런 거 끼고 살았는데 저 같은 분들이 꽤나 많았었네요. 나의 옛날 이야기 7080 만화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최영중님, 북두신권은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기합 소리가 아자자잣 호다다닥 마지막에 뒷모습 보이면서 오마요, 아, 오마요, 뭐, 신데이로, 넌 이미 죽어 있다! 하고 떠난다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리고, 요런 액션씬 있으면, 그런 말도 계속 나오지 않아요? 고, 막, 이런 글도 있는데, 그 고가 난 사실, 지금까지도 뭔지 모르겠어. 고, 그러니까 꼭 나와. 신은경님, 언니, 괴짜가족은 안 보셨나요? 묘하게 보게 되는 만화인데, 왜 안 봤겠어요? 괴짜가족은요, 개그맨들의 필독도사입니다. 개그맨들 중에 괴짜가족 안 본 사람 없을걸요? 그 이 분장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아, 박서연님. 가끔 만화방 가면 괴짜가족 봤었어요. 계속 응가 나오고, 맞아요. 원초적인 이야기로 뭔가 스토리도 딱히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어서 그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캐릭터들 생각하니까 피식 웃게 되네요. 저도 지금 괴짜가족 얘기하니까 그 괴짜가족에 나왔던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 괴짜가족에 나오는 할머니인데. 그 바스트가 쭉 쳐져가지고 바스가 여기 배꼽 밑에가 있어. 아,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급자족했던,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대로님께서 옛날에는 스포츠신문에 연재됐던 만화 보려고 지하철 갑판대에 찾아갔었죠. 타짜는 너무 명작이라 영화도 20번은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까메오로도 출연했던 허영만 작가님 캐치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타짜는 진짜 저는 만화책으로는 안 보고 전 영화로 봤는데 이거는 모든 대사 하나하나가 다 명대사라서 개그맨들은 무조건 다 따라했고 이거 5번 이상 안 본 개그맨들 없을걸요? 다 따라하느라고 진짜. 내가 코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줘라. 쏠 수 있어. 예, 그쪽으로만 생각이 나네요. 이상하게. 최준호님. 저의 최애 만화는 누군가가 얘기했지만 드래곤볼이에요. 아, 드래곤볼 이거 말해 뭐해. 학창시절 친구들과 베지터 역할하고 손오공 역할하며 에너지파 하거나 원기옥 모으는 거 따라한 게 떠오르네요. 이거 따라한 분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요때가 아마 굿즈의 시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드래곤볼은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 안 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봤거든요. 그때도 너무 충격이었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팔이 잘렸는데 그 잘린 팔에서 또 팔이 나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어린 나이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끝이 안 나가지고 이게 드래곤볼 Z까지 나왔었나 그때? 정말 매일매일 빌려다 봤는데 끝이 안 나니까 미치겠는 거였어. 이것도 내가 보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엔딩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 2328번님 영챔프 열심히 모은 거 고딩 때 이사하며 엄마가 다 버려가지고 충격받은 이후 만화책은 안 모았는데 애기 키우면서 독서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 해서 슬램덩크 소장판만 한 절 가지고 있네요. 저도 슬램덩크는 갖고 있어요. 만화책 저도 예전에 딱콩이 가졌을 때 그때 한창 슬램덩크 만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잖아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태교를 그 슬램덩크를 했거든요. 보면서 아 우리 딱콩이도 저기 강백호처럼 저렇게 아 꼴통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꼴통이 된 것 같아. 광고 듣고 갈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예방치유원 1336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들었고요. 2779번님께서 와 내가 완전 좋아하는 추억의 팝송이네요. 아 언니 너무 좋다 좋아. 아 이게 201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두 대에서는 이게 최신곡이거든요. 가장 최신곡인데 추억의 팝송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7080 만화 이야기 하고 있어요. 4986번님 드래곤볼 아 제가 아까 드래곤볼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안 끝나요. 손오공이 자식 둘 낳고 죽어서도 머리에 링 달고 싸우거든요. 왜 자꾸 싸워? 손오공은? 언제 협의를 보는 거예요? 언제 협의를 끝내고 평화롭게 사는 거야? 뭐 계속 싸워. 심지어 애니메이션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드래곤볼 작가님께서 결론을 짓지 않으시고 못하신 거죠?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떡해. 이거 엔딩. 아 정말 엔딩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 빠졌겠다. 변지우님. 껌을 먹으면 만화를 볼 수 있었죠. 그 만화 참 재미나게 봤었죠. 알죠. 알죠. 그 뭐지 풍선껌 사면은 그 안에 조그맣게 만화책이 있었어요. 미니 만화책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었어. 맞아. 아 이런 낭만이 요즘은 왜 없어진 거예요? 에? 아니 저 껌 만드시는 분들 그 대기업 분들 저 이런 거 좀 낭만 좀 다시 좀 심어주세요. 예? 아 근데 대신에 풍선껌인데 엄청 딱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는 좀 내놔야 돼. 그래서 제 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액자를 삼킨 것 마냥. 신태일님 저는 만화 작가였습니다. 교과서 우측 위에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그린 후에 촤르르 넘기면 나만의 만화 완성. 다들 경험 있죠? 그럼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러다 그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책으로 머리 맞고 그런 적이 있었죠. 7897번님.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당시 TV에 S본부 채널이 안 나와서 피구왕 통키 본방을 못 보고 읍내 유선방송 사장님이 일정 시간에 통키를 틀어줬었거든요. 친구랑 통키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데 다음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친구가 유선방송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인 척하면서 사장님 우리 집 아가 통키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더 틀어주이소. 퇴짜 맞은 기억이 나네요. 너무 귀엽다. 저 피구왕 통키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피구왕 통키 하는 날은 빼빼로를 항상 샀어요. 그 막대과자에서 그때 당시엔 200원이었어요. 한 손에 들고 집에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딱 그 제 시간에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시 보기 이런 게 돼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구왕 통키가 너무 부러웠어. 엄마가 맨날 오므라이스 해주잖아.

너무 부럽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화도 안 내, 웬만하면. 때리지도 않아. 통키 때리지도 않고. 통키야, 오늘은 뭘 먹고 싶니? 오므라이스 해놨는데. 항상 대사가 이거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2491번님, 저 어릴 때 투니버스가 흥했던 시기라 띵작 많았죠. 달빛 천사. 와, 노래는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요.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디지몬. 그리고 저 때는 안 보는 애들 없던 학교 괴담 등등. 어릴 때 재미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찾아본답니다. 그 저는 그때 우리 성우분들 오셨었잖아요. 저 신비 아파트에 꽂혀가지고. 저 따콩이. 따콩이랑 신비 아파트 계속 봤잖아요. 따콩이 무섭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치는데 괜찮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0672번님. 둘리는 왜안 나오나요? 빙하타꺼 내려온 아기 공룡 둘리. 주민등록증도 있다는 거.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인별그램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고길동이 전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둘리한테 너는 철들지 마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남긴 그게 안녕하세요 고길동입니다 하면서 글 남긴 게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것도 뭔가 추억에 젖으면서 댓글 보니까 다들 막 슬프다고 눈물 난다고 했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6510번님 만화하면 아기 공룡 들리죠. 그때 몰랐는데 고길동은 서울의 자가 있는 능력자였고요. 크크크. 아, 내가 한발 늦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서울 자가에다 심지어 단독주택이었죠. 그리고 좀 사는 집이었어요. 먹을 게 항상 그득그득했다고, 냉장고에도. 아, 심지어 조카까지 막, 그거 아세요? 소름 끼치는 거. 희동이가 고길동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 조작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동이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객식구를 키워준 거예요. 조카였어, 조카. 조카를 그렇게 자기 자식 마냥 키워줬던 거예요.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참 고길동이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거기에다가 또치 키웠죠. 도우너도 키웠죠. 그래, 맞아. 그리고 중간에 또 이상한 저기 뭐지? 진이. 할아버지까지 해가지고. 맞아. 최승원님께서, 와, 투니버스 세대는 웁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을게요. 아, 달빛 천사 주제가 새벽 공방이 불렀네요.

새벽 공방의 달빛 천사에 이어서 와불의 보랏빛 향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명자님께서 아 노래만으로 추억여행 지대로 한다라고 하셨고요. 황하영님 영심이 남친 안경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그쵸. 저 요즘에도 이 노래 딱콩이 재울 때 자장가로 불러줘요. 속삭이면서 조용조용히 그러면 이렇게 슬슬 잠들어요. 문영식님 나라라 슈퍼보드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 그쵸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배윤겸님 마이콜도 기억나요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맞쫀나며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았었는데 전희원님 저는 희동이가 예뻐서 딸인 줄 알았어요. 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러다가 둘리보고 형아 이러고 또 치보고 누나 그래서 아들인 걸 알았네요. 그러면은 또치가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건 또 무슨 반전이지? 예? 와 이거 반전의 반전인데? 또치가 여자였다고요? 와 최고다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키 피곤한 통키에서 아빠 그 돌아가신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핵소름이죠. 그냥 훈련 간 거예요. 그냥 멀리 전지훈련 간 거였어. 근데 왜 항상 환영으로 나타났던 거야? 통키 손 안에 이미 살아있을 때 손끝에서 불꽃을 쏴라 이러면서만 나오잖아요. 왜 그랬던 거야? 아, 나 참. 신은주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만화 가게를 하셨거든요. 우와 그래서 안 본 만화책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읽었어요. 친구들한테 인기 정말 좋았답니다. 저한테 잘 보여야 만화책을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헉, 최고다. 진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집 아닙니까? 만화책방 아니면은 중국집 아니면 슈퍼 하는 집. 와 진짜 가장 부러워하는 집이었네. 4922번님 초밥방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나 몰라요. 그리고 초밥 하나 만드는데 쌀부터 와사비에 원료 찾아 헤매는데 진짜 와 징하다 싶었네요. 그래 맞아. 그 식객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만드는데 진짜. 그리고 박성원님 어머 나 동시대 살았구나. 왜 다 알지? 알아?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요즘 트렌드에 쫓아가다 보니까 바빴어. 바쁘고 너무 힘들었어. 이 추억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동시대 때 함께 살았던 사람들끼리 그때 이야기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이렇게 좀 가봅시다. 우리 천천히 좀 가봅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댕이들이랑 추억의 만화 얘기 나눠봤고요. 우리도 다 좋은 시절 지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그 시절 추억이 아주 정겹고 또 이쁘지 않아요? 자 신재무님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이거 나가야죠. 무조건 박상민 형의 슬램덩크 OST 가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5: 전북인 삼농협.
6: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을
7: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친환경 농산물.
8: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기프트.
9: 판촉물은 세종.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노래를 들으시면서 김보람님께서 가사가 왜 한국말로 들렸지라고 하셨고요. 윤정원님께서 그 밑에 바로 똥꼬 체인지요. 노래 가사가 직관적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로서로 이제 교환일기 쓰듯이 서로 친해지면은 똥꼬도 체인지하고 뭐 그런가 봅니다. 자,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나를 만족시키려 애써 변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자, 이어서 두 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멀쩡한 코너,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놨어.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쉬쉬하며 듣던 분들도 이 시간은 자유롭게 볼륨 올리셔도 됩니다. 내가 요 정도 음악 듣고 산다 자랑해도 괜찮아요. 안영미를 몰라도 오직 노래만으로 사람들의 두 귀를 쏙 끌어당길 그런 노래, 듣기만 해도 빠져버리는 노래, 책임감을 갖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15B에 4210301.

Eisenberg. Respiratory failure detected.

맛집의 앞집 함께 들은 노래는요. 015B의 421의 0301이었습니다. 아, 1991년에 발매된 015B 2집 1번 트랙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화두였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곡인데요. 제목 421의 0301은 당시 환경처의 대표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91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세상에 아직도 환경오염이 아니 지금 아직도가 뭐야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아, 참 그때 당시에도 문제다 문제다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 이게 작년 9월에 나온 리메이크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신혜님, 어릴 때 정석원 마누라 될 줄 알았는데 아들, 딸이 그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석원 오빠 응원합니다 늘, 이라고 하셨고요. 김윤희님께서 어머 선곡 뭐예요? 급 로그인 했잖아요. 어머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다니 반가워 해주시네요. 양수정님, 맛집의 앞집 안 며들고 있어요. 아, 그 노래 신청해봅니다. 느바지의 I like it. 아, 이름이 드바지예요. 핫바지는 들어봤어도 아빠바지 핫바지 핫바지는 들어봤어도 드바지는 또 알겠습니다. 이걸 찾아봤더니 SNS에서 많이 쓰이는 곡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우리 한번 들어봐야지 한번 들어봐야지 드바지 드바지 I like it.

드바지 I like it 이었습니다. 0804번님 아니 드바지가 어때서요? 80년대 인기 꽤나 있던 그룹이에요. 아들들이 멤버인 가족 그룹이고요. 성씨가 드바지라서 드바지입니다.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드바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예. 나 참. 아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아 참. 그 양쪽의 말, 상대방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드바지. 승질만 내면 왜 안 와? 네. 자, 참고로 마크 드바지, 제임스 드바지, 랜디 드바지, 에일 드바지, 버니 드바지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그래. 아유,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방송입니다. 드바야지, 그럼. 다 들어봐야 알지, 그럼. 김지영님. 실연도 했고, 가을이고, 뒤숭숭해서 조퇴하고 싶은데, 막상 어딜 가보려니, 그 사람 말고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짜증나게 시리. 김영중 노래 듣고 싶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처.
3: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찻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드바지 노래 듣지 않았습니까? 6069번님 드바지 들었으니까 청바지도 드봐야지. 백진아님 그 집에는 바지만 있나요? 네, 이 바지만 있습니다. 나팔바지도 드봐야지.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드봐야지.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드봐야지 드봐야지.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회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우리 광고주님도 2시에 데이트 드봐야지 드봐야지 그지? 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여자는 쌈박하지 내 어깨 뽕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자 싸이 오빠의 나팔바지 나는 나팔바지 헬라 헬라 금요일은 싸이 오빠죠 요 노래 끝까지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세출소류지. 호서대학교 캠퍼스 안에 자리한 저수지인데요. 평소엔 학생들이 오가는 산책길이지만 넓은 잔디광장과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최근엔 드라마 이 동궁의 촬영지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세출소류지를 따라 걷다 보면 수양버들 가지가 수면에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짙은 나무 그늘을 지나면 울창한 나무 사이로 드라마 촬영에 쓰였던 바랜문과 낮은 기와담장이 모습을 드러내고요. 조금 더 가면 출렁다리가 나오는데 그 위에 서면 양옆으로 저수지가 펼쳐지고 물가를 둘러싼 나무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수업 가는 길에 이런 풍경이 있다면 조금 돌아가도 괜찮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스티비 빌의 피시스로 오늘 방송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슨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전단미님, 아, 오늘도 열일 해주시는 쿡디, 안녕하세요. 아, 출첵해 주셨군요. 아, 감사드립니다. 7461님께서는요, 또 마스 쿡이냐. 아, 또 토마스 쿡이라고요? 토마스 쿡님이시네요. 자주 뵈서 반가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452님의 신청곡 김광석의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9173님, 쿡디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며 휴양지로 떠나다 보면 리프레시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드라이브. 아, 저 드라이브 한 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혼자 운전하고 어디든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사실은 해외여행도 10번에 7번, 8번은 저는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떠나는 여행이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외로움을 한번 느끼고 나서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여기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드라이브도 요즘에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일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 주로 있습니다. 네. 자, 6315님께서는요. 출근길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비염 증상이 찾아와서 재채기와 이 콧물 이슈로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약 기운에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아, 이 비염, 특히나 이 가을, 봄, 알러지 비염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저는 수영을 한 이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혹시 제가 좋아지고 우리 수영장에 계신 회원분들이 안 좋아지신 게 아닌가? 저는 낫고 그분들은 알러지 비염을 얻으시고 제 의학적인 지식은 없는데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아이고 좀 고생하실 것 같은데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비염 증상이 좀 좀 고생하실 텐데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혜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 가게 오픈을 앞두고 오늘 간판을 달았는데요. 마음이 뭉클뭉클 마치 아이 낳은 것처럼 벅차고 행복하고 그래요.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픈하시는 가게 또 좋은 결과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니네 일방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산들산들.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원필의 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265님,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 아 가을이네요. 선풍기는 깨끗이 닦아서 보관주머니 넣어 창고에 갖다 뒀어요. 정말 이제 선풍기 다시 켤 일 없겠죠. 네. 아침 저녁 좀 놀랄 때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어떻게 또 일교차들 일교차지만 이렇게 찬바람이 올 수도 있나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박보희님께서는요, 쿡디 퇴근하고 아이 하원시키러 왔어요. 어린이집 앞에서 늦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아 다 먹어가는데 아 음악 들으며 좀 더 여유롭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어렵죠 또 어린이집. 아휴,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시절일 거예요. 네. 자, 이유성님의 사연인데요. 쿡디, 오늘 저녁에 아이들이랑 닭곰탕 먹고 싶다고 해서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안일이 좀 줄어서 좋으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닭곰탕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오로라의 X is for love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U2의 Vertigo입니다. 자, 이 기타 리프와 드럼이

유투 버티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이 뮤직비디오가 떠오르네요. 네. 아, 비디오 참 신기하게 잘 찍었는데. 전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우노 더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아이디어다 싶은 거예요. 보통 밴드 음악들, 락 음악들 들으면 원, 투 이렇게 나가는 곡들 많잖아요. 하이햇으로 칙칙 하면서 이런 곡들이 많은데 똑같은 뜻인데 사실 언어만 바꿨는데도 귀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와. 그리고 또 라이브 때 이 곡이 시작하면 보통 유투는 거의 뭐 한 5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엄청나잖아요, 관객들. 이걸 관객들이 함께 외칠 때 와, 진짜 소름 돋죠. 네. 자, 유투의 버티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유현진님의 취향 사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랩의 Don't Wait For Me 공유합니다. 반려맨이랑 저는 취향이 달라서 프랩 공연에 갔을 때 저는 스탠딩석에 반려맨은 저 뒤에 앉아서 보다가 싸웠거든요. 취향 공유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참, 반려맨이요? 전해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 그러면 유현진님의 취향곡 프랩의 Don't Wait For Me 함께 들으시죠.

유현진님의 취향곡 Pray Bad Don't Wait For Me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소은의 키친이었고요. 자, 선물 드려야죠. 취향곡 보내주신 유현진님께 톡콕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토이의 노래고요. 피처링 변재원, 다시 시작하기.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0866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우고 같이 여행 가는 길을 듣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강경훈 씨, 퀸을 쟁취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하세요. 퀸이라고 본인을 지칭하셨네요. 네. 그 뭘 감당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로 싸우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판결을 내드릴 수 있는데, 과연 감당할 수준인지 아닌지, 네. 이 사연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어떤 퀸인지 모르겠지만, 퀸을 쟁취하려면 감당해야 될 무게감이 있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코나파 피처링 찰리 XCX의 I love it.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폴리텍 대학 두두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9: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0: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1: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0: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Acid House Kings의 This Heart is Stone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4536님께서요. 다들 외근 나가고 저 혼자 사무실에서 노래를 들으니 좋으네요.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려요. 혹시 스피커로 듣고 계시나요? 스피커로 듣고 계시다면 혼자 계신데 저희 좋은 노래 많이 남아있거든요. 볼륨을 좀 크게 올리시고 행복한 시간, 아무도 없는 마치 섬에 혼자 계신 듯한 휴가 오신 듯한 시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의 Ring My Bell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0766님, 요즘 SNS에서 이 집에서 족발 만들기가 유행이라 저도 도전해보려고 만드는 중이에요. 제발 맛있게 되길 해주셨는데요. 아, 족발 만들기 어려운데? 족발 양념도 그렇고요. 일단 손질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아, 잘 만들어지시거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완벽한 하루 가족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레시피도 좀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죠. 네, 2355님 나무 밑에 차를 주차했더니 새들이 전면 유리에 변을 받았어요. 자동 세차하고 왔습니다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저는 저 아파트 단지에 그 소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자리를 좋아해서 거기 바깥에 대거든요. 근데 송진 있잖아요. 송진과 그 나무에 앉는 새들 한 5, 6일 정도 방치했더니 지금 한 3, 4개월째 그거 정말 안 지워져요. 신기하대요. 참 자동 세차도 몇 번이나 했고 제가 이렇게 그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긁었는데도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 이거 혹시라도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너무 미루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506님께서는요. 이제 수영을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 수영인입니다. 물도 많이 먹고 아, 몸은 무겁지만 언젠가 물개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제 수영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앞이 안 보이시죠? 네. 중상급반 보면은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힘들지도 않나 저렇게 힘도 안 들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트로크 한 스트로크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25m가 되네 50m가 되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네, 아유, 조금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시다 보면 금방 중상급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피카의 노래입니다. 고이고이. 고이.

파시피카의 고이고이 그리고 서태지의 테이크5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5160님께서요. 쿡디, 저는 6학년인데요. 지금 숙제하면서 듣고 있어요. 쿡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6학년이시라고요? 숙제 많죠? 아, 혹시 부모님께도 이 숙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가끔씩 우리 딸이 6학년인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선행이라 그래서 조금씩 미리미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봐줄게. 아빠가 봐줄게. 뭐야? 딱 봤는데. 아, 말문이 막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아이고. 5160님.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바나나 우유 쿠폰 5160님께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먹고. 숙제하는 거 지루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524님,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마다 매일 듣는 이 완벽한 하루의 팬, 어? 초딩 김가온입니다. 그냥 매일 문자 보내보고 싶어서 매일 보내봐요. 토마스 쿡 삼촌도 좋고 이상준 삼촌도 좋고 다 좋아요. 완벽한 하루, 야르! 야르 진짜 유행이죠. 네, 이것도 유행이고 이 말투 있잖아요. 또 우리 초딩분들 잘 쓰시는 말투. 아, 이거 좀 흉내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리고 저도 저희 딸이 얘기할 때 막 따라서 흉내는 내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어떤 뉘앙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적합한 건지 몰라서 참겠습니다.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방송에서도 얘기해도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일단 오늘은 좀 참을게요. 자, 그리고 3858님, 아, 전 오늘 작업할 게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밤 늦게까지 해야 할 듯해요. 어저께부터 업무가 쏟아지네요. 아유, 고생하고 계시네요. 혹시 작업하시면서 음악은 들으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음악들 틀어놓으시고 작업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3부 끝곡으로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선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9년 오늘 9월 11일은 짱구는 못 말려의 원작자 우스이 요시토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이 짱구의 원래 이름은 노하라 신노스케인데요. 신노스케의 애칭인 신짱에서 우리나라 이름 신짱구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짱구의 여동생 짱아의 일본 이름은 내내 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순디처럼 직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선택은 X입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짱구의 여동생, 짱아의 일본 이름은 네네짱이다. 오!

0: Yeah, gluten free and vegan for Holly and Z, please. The key to.
1: Alright, thanks.
0: Alright, thanks a lot. See ya.
2: 상순 퀴즈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리디멘탈 피처링 앤 마리엔 티온 웨인의 컴 오버였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는 이 짱구의 여동생 있죠? 이 여동생 짱아의 일본 이름이 네네짱이다. OX. 이게 오늘 상순 퀴즈였는데요. 아, 저는 X를 골랐습니다. 아, 저도 지금 자신이 없는데 사실 오늘은 네네짱. 듣기는 참 좋아요. 네네. 네네. 굉장히 긍정적인 어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 왠지 네네짱 일본스럽지 않아요? 네네 받침도 없고. 아, 글쎄요. 오늘의 정답은 어떤 것일까? 자, 과연 오늘의 정답 무엇일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하, 정답 발표. 오늘의 정답은 X. 아하하하. 행운의 여신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 저는, 자, 아, 눈 감고 짚어도 진짜. 자, 오늘의 정답은 X고요. 짱구의 여동생, 이 짱아의 일부.

일본 이름은 네네짱이 아닙니다. 짱아의 원래 이름은 히마와리인데요. 히마와리는 일본어로 해바라기라는 뜻으로 아이 어감이 예쁘고 밝은 느낌을 줘서 여자 이름으로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네는 짱구의 유치원 친구인 유리, 유리의 일본 이름으로 본명은 사쿠라다 네네입니다. 야,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었군요. 와, 근데 발음 궁금하네요. 정식 일본 발음으로 할 때 네네 이거일지 네네 어떤 발음일지 참 궁금합니다. 정답자 5분을 뽑아서요.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김보아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유리 욕심의 반대편으로.

김보아님의 신청곡 최유리의 욕심의 반대편으로,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란수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수목원에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트래비스의 노래입니다. Walking in the Sun.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과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 5536님께서요. 아, 드디어 금요일 퇴근길이에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두둥실 떠오릅니다. 아니, 퇴근 관련된 사연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은 표정이 보여요. 사연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고 몸이 정말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 이제 퇴근하는 마음만큼 즐거운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요 시간에 항상 완벽한 하루 인사드리는 게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 방송국에 계신 모든 분들도 퇴근하고 나가실 때 보면은 엄청 가볍게 퇴근하세요. 자,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으로 준비된 곡은요, 라이프 라디오의 더 서치 준비되어 있고요. 연출의 황종현, 작가의 박찬음, 조아름, 신범이었고요. 저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길 가다 눈이 반짝 멋진 남자를 보고 그만 넋이 나갑니다.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글쓰기에는 그냥 재능만 투여했지만 멋부리는 데는 온갖 정성과 천재성을 쏟아부었다고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100년 전 거리에서 오스카 와일드를 만날 순 없고 검은 머리 멋스럽게 빗어 넘긴 백석 시인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백석이 지나가면 광화문은 잠시 식민지의 우울한 내거리에서 예술과 지적 교양이 넘쳐나는 낭만의 거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가을 저녁은 남자들이 주목받기 좋은 시간. 길 가다 그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눈이 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경험은 특별합니다.

아, 가을의 전설이 뭐 별거랍니까? 뜻밖의 가슴 뛰는 대상을 만나는 것. 무심코 지나가던 거리에서 멋쟁이한테 시선을 뺏기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경험도 아, 전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데이빗 보위 패션 들었습니다. 아, 데이빗 보위야말로 뭐 음악도 그렇습니다만 이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죠. 아, 이거 수트 아래 위로 딱 입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 헤어스타일하고 진짜 멋지거든요. 네. 저도 어떻게든 좀 옷을 잘 입어보려고 하는 편인데 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옷잘 입고 다니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 저는 게을러서 그게 문제예요. 데이빗 보우이의 패션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대리에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네,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죠. 제너두 들었습니다. 055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패션 얘기했더니 와, 이거 믿어도 되나? 강영자 씨. 아, 철수 오빠, 예전엔 제가 명동에 나가면 시선 집중. 아이, 지금은 쭈구리. 예. 세월 앞에 장사 없던 우리 언니 말. 아, 이거 씁쓸해지네요. 아,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고, 예전에 젊었을 때 명동 나가면 시선 집중은 맞아요?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아, 명동 나가면 시선 집중됐죠. 하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놈은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 집중은 집중이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아,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유, 방선영 씨가 아유, 아저씨는 몸이 날씬하셔서 핏도 좋으시고 또 옷도 젊고 멋있게 입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젊었을 때 진짜 저 아와 우와 요새 정말 용됐다. 예. 젊 그 장점이 있다니까요. 젊었을 때 하도 험하게 하고 다니니까 지금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지선 씨가 총해 주신 랍 토마스 론니 노모어.

Van Halen. Why can't this be love? 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 보컬리스트는 세미 헤이거. 야, 이 양반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기타도 진짜 잘 치거든요. 뭐 다른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됐어도 충분한 세미 헤이거. Van Halen, Why can't this be love? 이지혜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랍 토마스의 론니 노 모. 893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이, 저희 어머니께서도 배철수 저 양반은 나이 먹고 용됐다고 하셨어요. 예. 크크. 젊으셨을 땐 엄청 자유분방하셨다고. 예. 야, 어머님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예, 엉망이었다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엄청 자유분방하셨다. 예, 그래요. 예, 이거 뭐, 예, 제가 잘 아는 분의 어머니하고는 좀 다르네. 예, 그분께서는 그 저 탈주범 나왔다고 저 텔레비전 끄라고. 예.

자, 526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6살인데 지금 딸내미가 독감에 기관지염에, 와, 이거 큰일 났네. 고열도 나고, 예.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가 동시에 지금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도 원래 10월 말쯤에 이 백신 두 방을 양쪽에 빵 맞는 게 연례 행사인데 올해는 좀 빨리 맞아야 되나? 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청취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자, 5269번으로 청해 주신 비욘세 Love on Top.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0: 한우 선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굳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0: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하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해도 빠르게 지고 있는데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하늘에 구름만 다소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전국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8도, 부산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강릉은 26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비가 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20세기 출생 아빠의 21세기 출생 아들. 당연히 세기의 간극이 크다. 그래도 그는 아빠로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나도 없다고? 어. 세월이 흐른 뒤 아빠는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아빠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까칠한 사춘기를 지나서인가 대학생 아들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한다. 아빠, 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어울려줬지. 생각할 거리도 주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세월이 조금 더 흘러야 주관식 문장들이 나올 것 같다. 철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갈등과 대립의 이슈를 가장 내밀한 형태인 부자관계를 통해 비춰보는 서툰 아빠의 마음 공부를 읽는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 속담이 있는데 아빠는 아들을 키우면서 입 다물고 3년, 귀 막고 3년의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았다. 아들은 그저 받아들여야지 말하면 안 되는 상대였다. 말해도 꿈쩍도 안 할 법한 외계 생명체에게 감정의 지구인이 느끼는 괘씸함, 분노, 답답함, 모욕감, 배신감,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인내, 이렇게 영원히 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녀석보다 적게의 모토를 단번에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슬아슬하고 괴로운 사랑. 알려진 세계를 사는 이와 설레는 세계를 살려는 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부자지간이라 해도 시공간, 위치, 운동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역학이 작용한다. 그래서 속 좁은 용서 무능력자 아빠는 속 깊은 인문학적 성찰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대신 자녀와 어떻게 만날까를 오늘도 고민한다.

네. 이 노래는 뭐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사운드트랙에 들어가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됐죠. 네. 캣 스티븐스 Father and Son. 아버지와 아들. 아, 힘들어요. 예. 저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 힘듭니다. 예.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 3931번으로 아들에게 다섯 개, 여섯 개의 톡을 보내고 동그라미 두 개 이거 답받고 허탈해하고 있는 찰나. 아, 첫순 오늘 얘기 들으니까 헛웃음이 납니다. 예. 아, 어렵다니까요. 예. 아, 남자애들 머리 커지면 아 힘들어요. 예. 자, 0373번으로 경북 영주입니다. 사진 두 장 보내셨네. 몇 달 전부터 양봉 농가에서 일하며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9월 그리고 곧 추석이라 꿀 주문이 많네요. 아, 힘든 꿀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딱 떠오르는 신청곡은 없어서 사연만 보냅니다. 예, 백혜민 가족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불금 되세요 하고. 야, 이게 힘든 꿀 알바. 꿀 알바는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꿀을 직접 담는 알바는 힘들군요. 이 사진, 꿀 사진을 쫙 보내셨네. 그래도 오늘 신청곡 하시죠. 왜? 왜냐하면 오늘 3, 4부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거니까 지금 신청곡을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는 100원입니다. 또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예. 자, 최은미 씨가 이거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린 짝사랑, 예. 가을 바람. 와,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했을까요? 바람 살랑살랑 불고, 예,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죠. 자, 최은미 씨가 청해 주신 제이슨 브라즈, 벨라 루나.

0: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297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원래 엘튼 존 곡이고요. 예. 블루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블루하고 엘튼 존이 피처링한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블루 버전으로.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이슨 모라즈의 벨라루나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기타리스트 체레킨스 그리고 얼 클루 The Cricket Ballet입니다. 3231번으로 청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스스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Despacito, Luis Fonsi, Daddy Yankee featuring Justin Bieber. Despacito, 7819번으로. 예. 날씨 좋은데, 오, 운동하시고 좀 집에 가시는 길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Here's a lovely song. I want to dedicate this one to my wife.

Unplugged 콘서트 버전입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저는 가을 저녁 해질 때면 꼭 이 노래 생각나요 하고 8445번으로 유명한 MTV 언플러그드 콘서트가 꽤 유명한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이 언플러그드 버전이 히트가 됐어요. 또 기타리스트는 롤링스톤즈의 로니 우드가 연주를 했습니다. 원래 로니 우드가 예전에 로드 스튜어트하고 함께 페이시스라는 밴드 했었거든요. 예. 친합니다, 둘이. 8445번 고맙습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 Have I Told You Lately. 와, 7907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사진하고. 캐나다 여행 간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옐로우 나이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오로라를 봤는데 정말 경이로운 경험. 와, 어제까지는 구름 때문에 안 보였다는데 행운이 따라줘서 기쁘고 다들 행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오로라가 제대로인데 엄청.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애도 여기 가서 오로라 보고 왔는데 그 오로라는 뭐 이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던데. 아니 거기도 오로라가 등이 떴더라고요. 예. 7907번. 예, 여행 잘하고 예,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야, 그 자연의 신비로운

네, Take Six, Biggest Part of Me 들었습니다. 앰브로시아 곡을 아주 이렇게 또 커버를 멋지게 했죠. Take Six. 이우창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Beatles의 Across the Universe였고요. 2865번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낙조 보러 가는 길이에요. 부산에서 양곱창 먹었는데 맛있네요. 이미 도착하신 거죠? 설마. 상암동에 해 다 졌는데. 야, 뭐 이제 사진까지 안 보내셔도 돼요. 양곱창 사진. 예. 저도 뭐 예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 배고파. 자, 2865번으로 마침 더 롤링스톤즈 음악 청해 주셨네요. 아까 또 로니우드 얘기도 했으니까 더 롤링스톤즈의 Beast of Burden.

롤링 스톤스의 비스터 버든에 이어서 5642번으로 통해 주신 더 스미스 There is the light that never goes out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3: 세종.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세종.
2: 판촉물
3: 굿즈는
2: 세종.
3: 세종.
2: 세종
3: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2: 세종.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크게 나는 일교차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여름 옷 완전한 정리는 좀 이르고요. 가을 옷은 미리 꺼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한 터라 해가 있는 곳에서는 날이 꽤 뜨거운데요.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조심하셔야겠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니까 꼭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의 경우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는 심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팔코의 비엔나 콜링 들었습니다. 0939번으로 와, 가끔 아저씨가 제 머릿속을 보나 싶습니다. 신입사원으로 3주차 마무리하며 비엔나에서 교환학생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와, 거기서 즐겨 듣던, 그리고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아저씨가 제 사연을 읽고 틀어주셨던 비엔나 콜링이 나오네요.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제가 머릿속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지금 신청하셨어요? 8981번으로. 와, 네덜란드 하를럼에 계시네. 예. 사진도 보내셨는데, 아, 뉴욕의 할렘이 이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오. 아니, 사진 보내셨는데, 가족 사진. 예. 국제 결혼을 하셨네. 아, 부인께서 그럼 네덜란드 분이십니까? 오. 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아기가 장, 어우, 귀여워. 예. 고맙습니다. 예. 8981번. 팔코의 비에나 콜링. 4804번으로는, 아, 아저씨,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6살 아들이랑 모처럼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아우, 하루 종일 신랑이 하고 저녁 되니까 짜증이 자꾸 나서요. 아유, 애한테 계속, 예, 윽박지르게 되네요. 에휴, 전 나쁜 엄마인가 봐요. 예. 싱글로 살았어야 하나 봐요. 야, 이 무슨 소리예요. 예. 아,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아, 또 얘가 예쁜 짓 하면 얼마나 또 귀엽게요. 근데 애 엄마가 이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왜요? 많죠. 자, 케을라니 폴디드.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플라이츠 893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켈라니의 폴데이드였고요. 아, 커피 마시기 늦은 시간인데 아, 이 노래가 달콤해서 고민되네요. 최수경 씨. 네. 그 디카페인으로 한 잔 드시든가. 아, 위험한데. 카페인에 민감하면 위험해요. 그 책 좀 주시겠어요? 왜 그 책 그 얘기하려고 딱 놔둔 건데. 자, 강주원 씨가 2013년에 지산 락 페스티벌 티켓 주셔서 와이프하고 그때 광주에서 태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때 닐바나 본 거예요? 우리나라 안 왔는데 닐바나는. 아니 마침 근데 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제목의 책이 오늘 한국 도착했어요. 닐바나 평전 김성대 씨가 쓰셨네. 야. 강주원 씨 고맙습니다. 예, 닐바나 Smells Like Teen Spirit.

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닐바나 평전 이거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께 좀 나눠드릴 거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홍경희 씨가 청해주신 네. 랜디 크로퍼드 스트리트 라이프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너 다음엔 안 그럴 거지? 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다툼은 전적으로 나 혼자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저 말을 듣고 나면 친구들과 놀다가 언제 또 싸우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아이 스스로 압박과 불안을 키우게 된대요. 그보다는 다음에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오늘처럼 얘기로 풀면 된다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로 안심시켜주라고 합니다.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를 그르칠까봐 지레 겁먹기보다는 어딘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거죠. 이젠 그걸 찾을 만한 어른이 됐으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1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Here We Go Again, Fanboy였습니다. 별밤 열면서 아이 훈육할 때 너 다음에 안 그럴 거지? 이 말이 아이에게 아빠가 불안을 이야기한다고. 그런 말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 주변에 좀 아이들 키우는 애들은 한참 동안 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말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다들 반기를 들며 안 된다. 체벌을 해야 될 땐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조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에게도 가장 많이 해드리는 얘기예요. 안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싸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경험 몇 번만 해봐도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수록 관계가 더 튼튼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는 시를 통해 만나는 부엉이들의 이야기 박준 시인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배추랑 청경채, 목이버섯, 숙주나물, 소고기 넣고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너무 맛있게 드셨겠다. 저도 샤브샤브 참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요거에 드시는 걸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메뉴의 결이 비슷해가지고. 저희 남편은 근데 샤브샤브를 안 좋아해요. 고기는 무릇 구워야 한다 주의예요. 저는 구운 고기도 좋아하지만 샤브샤브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칠리 소스도 당연히 좋은데 참깨 소스랑 폰즈 소스. 아, 결국엔 3종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저도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끈 듭니다. 5123님께서 대장부왕님, 저 얼마 전에 남자친구 동생 부부의 집들이 겸 상견례를 마쳤어요. 아,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대장부왕은 상견례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요. 저는 사실 그거 그렇게 긴장 안 했는데 저는 어른들과 이런 자리에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와, 낯가림이 만렙이거든요. 그래서 청심환 같은 거를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질어질하다고 약간 혈압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겪을 만큼, 그리고 막 앞에도 잘 못 쳐다보시고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 제 끝나고 나서 오히려 엄마를 대견해하는, 그래도 엄마 제법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어. 뭐 어른스러운 척 되게 잘하더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어머니를 칭찬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회를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워낙에 또 시부모님이 편하게 해주셨어가지고. 강성주님,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6살 제빵사입니다. 방아쇠 수지 수술을 해서 23일이나 쉬게 됐어요. 이번에 쉴 때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평소 아팠던 곳 치료할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방아쇠 증후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집안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이게 막 뭔가 짜고 할 때 손가락 힘 빡빡 주는 거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로 엄청 고생하시는데, 방아쇠 증후군이나 이게 뭐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우는 팔꿈치 쪽에 생기는 좀 염증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거 성주님 아시죠? 특히나 손 쓰셔야 되는 분이니까, 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쉬시겠어요? 완전한 회복할 때까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김재환 그리고 스텔라장의 9월의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최진우님이요. 대장부엉은 시력이 좋은가요? 12살 저희 딸 시력이 1.0이 넘었는데 이번에 검진 갔더니 0.2까지 떨어지고 근시가 심하다네요. 아무래도 제가 시력이 안 좋은 탓에 아이도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가 안경 맞추고 처음 쓰는데 눈물이 왈칵. 저 어린 게 벌써부터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이고, 이런 걸로도 이게 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이군요. 참, 저 어릴 때는 안경 쓰는 친구들 부러워했는데 속없는 얘기였어요, 그게 다. 그래도 좋은 거 물려주신 게 더 많을 텐데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상태로 오래 살았더니 요새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 봤자 남들이 들으면은 좋은 시력, 한 1.0대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뿌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불편한 느낌? 예.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시력인데 저한테는 뭔가 혼탁해진 느낌이 들긴 하고 이제 슬슬 노안도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0111님께서 막둥이 픽업해서 간단히 저녁 먹여 태권도 보내고 급하게 순두부찌개 끓여서 남편이랑 저도 저녁 먹고 걷기 1시간 하고 둘째 교복 손빨래해서 넣은 다음 남편 근무지까지 차 태워주고 지금은 둘째랑 같이 막둥이 픽업 왔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새 아들 엄마입니다. 신청곡 YB의 흰 수염 고래요. 제가 지칠 때마다 듣는 노래입니다. 진짜. 이 노래쯤은 되어야 우리 0111님의 피로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힘 한 번 더 내주십시오. 노래 함께 듣지요. YB의 흰 수염 고래.

0: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하나 가지고 왔어요. 톰 미쉬의 무비라는 노래인데요. 금요일 밤 딱 요 시간대쯤 들으면은 아주 잘 어울리겠다 싶은 약간 그루비하기도 하고 톰 미쉬 음악들이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살짝 막 너무 들뜨지는 않을 만큼 신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우리 또 집돌이 집순이들은 요 노래 들으면서 내적인 그런 라운지 클럽 정도에서 노는 느낌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한번 쿨하게 놀아볼까요?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톰 미쉬의 무비.
1: 'Cause on the back of his head bouncing as he steps out of my life.

텀미쉬의 무비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뭔가 우리 금요일 밤에 되게 분위기 좋은 데에서 큰 대화는 별로 없이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왠지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와인을 마시며 음악에 되게 시크하게 리듬을 이렇게 타며 아무래도 저는 또 리듬을 잘 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상 저는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8424님께서 이나임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별밤을 듣는 3학년 학생입니다. 2학기 저의 계획은 칼림바로 너의 의미를 악보 안 보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나임오 라디오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들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숙제처럼 듣지 말아주세요. 재밌어서 들어주세요. 재미있어서 들어주시겠죠?

딸린 바가 되게 작은 악기 같은데 휴대하기도 쉽고 근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악기이지요. 금속으로 된 그런 악기인데 나무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연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뭐 기타만 해도 제일 간단해 보이지만 큰 걸 이고 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하모니카 마냥 툭 꺼내가지고 분위기 있게 연주가 가능하더라고요. 신혜경님,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피도 조금 나고 따끔해서 남편한테 징징 댔는데요. 남편이 그제야 소매를 걷어서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굴삭기 일을 마치고 내리다가 철골에 긁혔대요. 상처가 꽤 깊은 데다 한참 전에 다친 것 같았는데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니 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자 손가락 조금 베였다고 징징댄 게 미안해졌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혼냈는데 혼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매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주기만 하라고 앞으로는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제발 몸부터 잘 챙기자고 다정히 말해주고 싶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너무 슬픈 반성이다. 왜냐하면 손가락 살짝 베인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손가락이 다치면 피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 물에다가 손을 담그셔야 될 텐데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베인 거랑은 차원이 다른 불편함일 텐데 아이고 근데 또 이랬을 때 아니 이거 옛날에 다친 거 얘기하는 거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미안해져 버리고 만 애경님 남편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꼭 직접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되고 놀라고 속상하고 미안해서 버럭 혼내는 톤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 너무 쑥스러우면 톡으로라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우리 정말 자주 전하면서 살아봅시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진의 매일 그대와

소진의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8001님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실천을 잘 안 하고 친구는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지만 마음먹은 일은 달려드는 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10년째 붙어 다니네요. 서로 반씩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8001님은 의욕부자고 친구분은 의욕은 별로 없어. 근데 뭐 해야겠다 하면은 실행력이 빠른 거. 진짜 이 두 분은 서로 시너지를 내거나 반반씩 섞을 수 있으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근데 의욕이 있는 게 이것도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인간은 제일 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천 안 하는 쪽인데 실천을 잘 안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달래봅시다. 9587님,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판매직인데 손님 없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완벽한 하루부터 별밤까지 몰래 들으며 일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갔는데 미니 들으면서 하니까 금방 가네요. 이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요? 별밤 끝나는 시간이 제 퇴근 시간이다 보니 별밤이 너무 기다려져요. 세상에나, 너무 훌륭한 루틴입니다. 딱이네요, 딱. 예? 무선 이어폰, 진짜 이 현대사회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3867님,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을 기다리고 여행 날짜를 기다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또 다음 약속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둘이 같이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준비할 게 많아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될 날이 기다려져요. 검정치마에 Everything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툼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 절대, 예, 원래 지금 이 시기는 그런 거다 하면서 인고의 그런 좀 견딤으로 그 시간을 다툼 없이 좀 넘기시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 제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울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노래 들려드릴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931님 별밤에 문자 쓰느라 제 손을 봤는데 그나마 자랑할 건 뽀얗던 피부라 애기 손 같던 제 손이 이제 나이를 먹었네요. 이제 손도 늙어요. 아, 손 늙죠. 예, 여기저기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요. 제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3부에서 박준시인님 모셔올게요. 네이키드, 메이 뮬러, 폴로 G의 Better Days.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가넌.

0: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통제관리원.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시인님이 위대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냥 라디오에서 담소만 나눌 때는 까먹고 있다가
1: 네.
0: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또 깨닫곤 합니다.
1: 네.
0: 우리 시인님의 신간이죠.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이 출간하고 나서 인터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1: 네.
0: 한 그 인터뷰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시인이 있을까만은 박준은 가히 사랑의 시인이라 할 정도로 줄기차게 사랑을 시로 읊었다. 거의 그 사랑에 있어서는 시 쪽에서는 박준이다.
1: 네.
0: 와, 거의 이런 평가네요.
1: 예, 가히 사랑의 시인이라니. 근데 사실 모든 시인들의 욕망이나 목표는 아름다운 사랑 시 한 편 쓰기.
0: 그렇죠.
1: 네. 근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살만한 시절에 시를 쓰고 있으니까 사랑시를 써도 되거든요.
0: 그럴 수 있어, 맞아.
1: 근데 또 시인, 과거 시인들, 네. 또 항일했던 시인들 보면 네. 사랑시를 쓰고 싶으나 당장 눈앞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저는 운때가 좋았다.
0: 근데 그 또한 네. 크게 넓히면 사랑의 범주에 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라 생각하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런 시대를 만났어도 시인님은 그 사랑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담은 시를 쓰셨겠죠.
1: 그렇죠. 그리고 거대하다는 게 정말 어떤 현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거대한 것이지만 그냥 작은 방에서 세 가지 반찬 차려놓고 밥을 먹는 이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거대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아마 후자에 좀 다 있지 않나.
0: 뭐 어느 시대에 나왔었든지 간에 네. 그 시대에 또 시인 아이돌이 되셨을 거라 저는 의심치 않는데 시인 혹시 그 영화 시 보셨어요?
1: 봤어요.
0: 그게 저는 진짜 이창동 감독이 시를 영화화한 역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의 최애 영화로 꼽는 작품이거든요.
1: 네.
0: 시라는 것은 무엇을 아름답게 표현하느냐 또는 뭐 찾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직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시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그 인상적인 장면이 사과를 보고 시를 쓰라고 과제를 내줘요.
0: 네.
1: 사과가 사과지 무슨 사과를 보고 시를 써라고 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사과를 한 입 칵 베어 물거든요. 사실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시가 마냥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장 나에게 밀접할 수 있는 걸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몇 번 뵀는데 가장
0: 진짜요?
1: 위대한 건 거기 시인들 혹은 문인들이 등장해요.
0: 네,
1: 영화 속에.
0: 맞아요.
1: 근데 더 재미있게 등장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여쭤봤어요.
0: 네.
1: 저를 섭외하지 그러시니 제가 망가질 수 있는데 근데 네. 그 감독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시인을 희화화하지 않는다. 재미있대. 네. 희화화해서 그리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0: 맞아. 이제 신작도.
1: 그죠. 극찬을 받고 계시죠.
0: 네. 너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오히려 박준 시인님이 희화화된 캐릭터의 시인을 연기하기에는 홍상수 감독 쪽이 좀 더.
1: 저는 그냥 생활 연기할 수 있어요.
0: 계속 모든 거를 네. 시로 네. 계속 얘기하고.
1: 손톱 자랑하면 돼요. 갑자기 시 얘기하다. 근데 제 손톱 예쁘지 않아요?
0: 갑자기 그러네요.
1: 네 번째가 제일 예뻐요.
0: 바로 우리가 작품만 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어볼 거예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 주세요.

0: 길가 돌멩이 하나를 골라 발로 차면서 왔다. 저만치 차놓고 다가가 다시 멀리 차면서 왔다. 먼 길을 한 달에 매왔다. 집에 당도하여 대문을 밀고 들어가려니 그 돌멩이 모난 눈으로 나를 멀끔히 쳐다본다. 영문도 모른 채 내 발에 차여 끌려온 돌멩이 하나. 책임 못 질 돌멩이를 집 앞까지 데려왔다. 고영민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건 언제인가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내드렸는데요. 아, 역시나 시인이다 싶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니까 나도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게 기억이.
0: 네, 저는 읽다가 새삼 소리내어 읽다가 약간 웃음이 터졌는데.
1: 네네.
0: 이거 배우자다.
1: 어?
0: 그러니까 시인의 배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이 시가 넓게 다가온 지점은 배우자다.
1: 아, 지금 시인님의. 네. 감상을 존중할게요.
0: 네.
1: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이런 식으로 놀면서 등하교 해본 기억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특히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돌멩이 같은 게 길에 이렇게 뭐 쉽게 볼 수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0: 그야말로 발로 채이는 게
1: 그렇죠?
0: 돌멩이죠.
1: 네. 네. 근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지점에서는 걔를 차면서 더 이상 못 가는 네. 구간이 생깁니다. 뭐 건널목이라든지.
0: 네.
1: 그때 왠지 모를 서운함과 미안했던 감정이 기억이 나요.
0: 전 주로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나무 밑이나.
1: 그래야겠네.
0: 그늘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
1: 네. 야, 이거 너무 애틋한 마음이 좀 재밌네요. 이게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사소한 기억인데. 아무튼 근데 그렇죠. 시인님의 해석을 들으니까.
0: 심지어 돌멩이뿐만 아니라 껌종이 같은 것도 그냥은 버릴 수 있었는데 네. 내가 뭐 버스나 택시에서 계속 이걸 빳빳하게 접은 거예요. 잘 못 버려요.
1: 나랑, 전 그건 안 그래요.
0: 나랑 동행했잖아.
1: 그거는 없으시군요? 잘 버릴 수 있는데
0: 아, 네.
1: 돌멩이는 왜지? 나는 어떤 이 거리를 함께 했을 때에 온 그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동행 진짜 말 그대로.
1: 그렇죠.
0: 네.
1: 아, 아무튼 참 재미있는 그리고 약간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주 시퀴즈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이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곽진원이 부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돌멩이를 집까지 끌고 온 화자처럼 부엉이들은 언제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봤는지 물어봤어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0808번님, 어릴 적 처음으로 반려견을 집으로 데려왔던 날입니다. 단순히 귀엽다고 예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밥을 챙겨주고 매일 산책시키며 생명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무게감이 제가 세상에서 처음 경험한 진짜 책임감이었습니다.
0: 아, 이거 아주 대표적인
1: 그쵸.
0: 첫 책임감이고 또 집에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 이 네. 교육을 네. 해주신 그쵸. 케이스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올해는 안 있었어요. 근데 뭐 밥 주고 산책하고 하는 거는 다 어른들이 하고 저는 이제 귀여워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동물 친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커서야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김송우님, 첫 직장에 출근해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과 명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나 학생이 아닌 제 몫의 일을 해내고 그 결과에 온전히 이름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묵직한 책임감이 찾아왔습니다. 명함 받았을 때 좀 그랬다.
1: 처음 명함 받았을 때.
0: 와,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 엄청 이 무슨 쿠폰을 잔뜩 받는 기분이었고.
1: 네.
0: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꼭 줘요.
1: 돌리죠.
0: 네. 돌려요. 맞아. 그리고 전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뭐 다른 거래처나 타회사 분들 만나면 거기서도 네. 명함을 받잖아요. 네. 그럼 명함 책을 보통 거기서 쫙 꽂는데 그 채워갈수록 네. 어리도 우표 모았던 것처럼 우표.
1: 혹은 예전에 네. CD 플레이어 돌리는 CD 디스크를 네. 이렇게 수납 하는 것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채워갈수록 내가 매니아가 되는 오,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죠.
0: 그런 거. 그래서 명함이 맞아. 늘어날수록 내가 진짜 사회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 나중에는 뭐 그냥 어디다 두는지도 모르고 맨날 흘리고 다녔었지만 또 네. 뭐 있을까요?
1: 여비님께서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집안일이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걱정 없었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직장 때문에 내 집이 아닌 월세 살이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20대부터 책임감을 가지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부터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끼지 않나요?
0: 맞지요. 네. 그때부터가 왜 항상 엄마가 화장실 나왔을 때 불 꺼라.
1: 맞아.
0: 뭐 쓸데없이 물 틀어놓지 말아라.
1: 그 냉장고 문 손 씻고 만져라. 뭐 이런 것들.
0: 그런 게 왜 그랬는지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는 항상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근데 요새는 또 마냥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 게 20대 분들이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참 뭐 본인들의 선택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그랬어요. 제가 취직을 처음 취직하자마자 부모님이 너무 환호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잘 됐다. 드디어 우린 간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그래서 귀촌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거래요. 전 저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20대 나이인데
0: 네.
1: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방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완전 찬성이다. 부모님
0: 네.
1: 꿈을 이루셔라.
0: 네네.
1: 문제가 생겼어요.
0: 뭐죠?
1: 부모님이 집을 팔고 갔어요.
0: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1: 아 전 집을 두고 갈 줄 알았어요.
0: 아니 무슨 말? 당연히 거기 가서도 삶이 있는데.
1: 나 어떻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0: 알아서 해야죠.
1: 네, 그렇죠. 네,
0: 아유 좀 올바른 부모님이셨네요. 그래서 덕분에 덜 방탕했던 박준 시인님이었고요. 영영님은 저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랑 4살 차인데 동생이 처음으로 집에 왔던 날이 그 수십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새근새근 방에서 자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을 챙겨야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를 기억 못하고 본인 잘난 맛에 사는 동생 살짝 얄미울 때도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1: 네.
0: 확실히 그렇게 그렇죠. 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1: 그리고 이 야 동생 이제 내가 업어 키웠는데
0: 맨날
1: 지 잘난 맛. 근데 이거 4살은 신뢰감이 있어요. 2살 정도 혹은 3살까지는
0: 아, 그거는 뭐.
1: 같이 크거든요.
0: 그럼.
1: 4살 차이가 나면 정말 말 그대로 똥기저귀 갈아주거든요.
0: 갈아주죠. 네. 항상 그 얘기를 70대까지도 하더라고요. 어른들 보면. 내가 네 무슨 기저귀 갈아주고 뭐 어쩌고. 네. 자, 이렇게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유다빈 밴드 피처링 하현상의 털어버리자.

0: 유다빈 밴드 피처링 하현상의 털어버리자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부엉이들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때가 언제냐 물어봤는데 시인님도 궁금합니다. 아주 진짜 완전 맨 처음.
1: 완전 처음은 혼자 대중교통 타기 시작할 때. 그때 너무 불안해서.
0: 무섭지.
1: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안 앉고 특히 지하철. 네. 노선 다 외우기.
0: 아, 외웠어요?
1: 네, 외웠어요.
0: 야,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저도 잘 못 앉았던 게 이 계속 그 노선 표를 보면서 네. 내가 지금 어디 왔고 몇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고.
1: 굉장한 미션을 받은 것 같잖아요.
0: 그쵸?
1: 네. 네. 그게 아마 책임감.
0: 맞네요.
1: 요즘에는
0: 맞네요.
1: 두부.
0: 두부?
1: 제가 밥을 해 먹고 사니까 두부를 먹어야지 하고 사요. 근데 안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두부 버릴 때의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0: 불쾌할
1: 내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 이 순백의 깨끗한 애를 내가 버린다고? 유통기한 지났다니. 요즘엔 두부. 처음엔 지하철.
0: 네. 네, 앞으로는 잘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대 초반 부엉입니다. 얼마 전 저랑 친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저랑 썸을 탔던 사람과 사귀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랑 그 사람은 썸만 탄 게 아니라 잠깐 사귀었거든요. 친구는 이걸 모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랑 썸 탔던 사이인 걸 알면서 그 사람과 사귀는 친구가 그 다음부터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남친과 연락할 때도 신경 쓰이고 약속을 잡는 것도 그 사람을 피해야 하니까 불편하고요. 헤어진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환승연애가 아닐까 싶어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구 입장에서는 썸이 끝난 지 좀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지금까지 친구랑 저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고 아직도 친구랑 놀 때 재밌고 코드도 잘 맞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계속 불편합니다. 친구가 전남친한테 고백하기 전에 저에게 물어봤으면 괜찮았을까요? 저한테 사귀게 됐다는 걸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걸까요? 전남친도 저랑 친구가 친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고백을 받아준 걸까요? 마음속으로는 의문만 가득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친한 친구라도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멀어져야 하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1: 친구가 전 연인과 사귀게 돼서 좀 혼란스럽다는 케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썸만 탔다라고 친구는
2: 알고 있고
1: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잠깐 사귀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K님은 그 관계가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사이였던 거고.
2: 네.
1: 근데 뭐 이제 전 남친도 그렇고 뭐 친구분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때문에 일단 네. 마음이 좀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아, 그리고 이런 풍경 설명하니까 딱, 아, 너무 불편하겠다 싶은 것은 이제 내 앞에서 뭐 해. 자기야. 나 누구랑 같이 있지.
2: 일상적인 통화.

0: 두 번째, 사귀게 됐다는 걸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걸까? 이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근데 그거요. 불편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았어요.
0: 네.
1: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전 정말 아무 상관 안 해요.
0: 아메리칸 스타일.
1: 아메리칸이라서가 아니라 좀 지나간 그 연인에 대한 그 마음이 한 번도 이거 좀 문제예요. 제가 아주 깊게 사귀질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깊게 사귀어도 괜찮아요.
1: 아 진짜?
0: 네, 괜찮았어요.
1: 우리가 좀 근데 좀 이례적인 건가요? 보통은 그걸 좀
0: 그리고
1: 이상하다고.
0: 비로소 그 친한 친구가 네. 제 전 연인과 헤어졌을 때 네. 굳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나던 시기에 이 친구에 대해서 놀리기도 해요.
1: 아,
0: 넌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 뭐 이렇게. 근데 서로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 상대방을 등장시키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10분 이해가 가요. 저는 저나 박준신 님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게 마음 쓰이는 일인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아, 근데 이게 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애매모호한데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박준 시인님이 내려주는 처방시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동그라미.

0: 한강 다리를 건너며 최영숙. 한강을 건너본 지도 오래, 반성을 해본 지는 너무도 오래. 무엇이 견디게 하는가? 깊숙한 강물, 찬 물살이 발목에 일어 생의 잔돌에도 쉽게 흔들렸지만, 무엇이 견디게 하여 이만큼 물 밀어가는 그대 기다리게 하였는지. 흘러라 그대, 흘러라 사랑. 슬픔도 오래 고이면 독이 되는 것을. 시간에 몸 기대어가는 새때 새때들. 내가 먼저 놓으리 이 끈, 질긴 노끈. 그러면 하늘강 저쪽은 풍덩.
1: 전 연인과 친구가 사귀게 된 바람에 혼란스러워졌다는 K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습니다. 최영숙 시인의 한강 다리를 건너며였는데, 시의 특이한 점이 이 말미에 괄호를 치고, 네. 이 내가 먼저 놓으리 이끈 질긴 노끈, 그러면 하늘강 저쪽은 풍덩? 이 괄호 안에 있거든요.
0: 약간 더 속마음 같죠.
1: 아,
0: 약간 그렇구나. 그리고 좀 어조가 경쾌해지잖아요. 풍동도 맞아. 그렇고.
1: 네.
0: 네. 오.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것도 마지막 이 단락인데요. 이 어쨌든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장부형이 말처럼 무게감도 다르고 서로 입지도 다르고, 그런데 이 고민은 그냥 먼저 놓으셨으면 좋겠다. 맞아.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셋 중에. 그러니까 사연자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고백해서 사귄다는 걸 통보받았잖아요. 친구는 나와 이 전남친의 관계를 모르고 전남친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나랑 3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고백받는 순간도 먼저 알았을 거고. 이 문제 반드시 불거져요. 그래서 나중엔 이 둘의 문제가 될 텐데.
1: 맞아.
0: 그러니까 이 고민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먼저 놓으셔야 된다.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둘이 갖고 어떻게 해결하든지. 높은 확률로 둘 중 한 명은 안 볼 겁니다.
1: 그렇죠.
0: 네, 또 높은 확률로 둘 다 안 보거나.
1: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네. 선택권을 K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나이가 선택해서 여기서 떠나겠다. 이거를 지금 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무엇을 잃는다. 내가 뭔가 뭐 약간의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오랫동안 아플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저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정말 높고 넓은 마음으로 둘의 관계를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계속 진전되다가 걸렸어. 남자친구가 솔직히 토로한 거야. 나 사실 너 만나기 전에 썸 탄 게 아니라 사귀었었어. 이 둘은 사연자분 보기 힘들어할 거예요.
1: 힘들지.
0: 그때 두 번 또 상처를 받으실까 봐 전 그게 걱정이에요.
1: 그런데 근데 자기가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알게 될 수는 있죠.
0: 알게
1: 어떻게
0: 될 수는
1: 세상 일이란 것은.
0: 네, 네.

0: 그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친구분은 아차 싶겠죠.
1: 아차 싶어서 어떤 의미로 미안함을 못 볼 거고.
0: 네, 그리고 아, 내가 그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때 너랑 썸 탔던 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고 그걸 그냥 어 그렇구나라고 받아주던 내 친구며.
1: 네.
0: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내가 했었던 말, 행동 이런 게 다 떠오르면서 아마 그때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K님은 만약에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또 마음이 풀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성향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냐면은 네. 만약에 내가 사귀었는데 썸 탔다고 하면서 나 걔랑 사귀게 됐어. 그러면 야, 나 걔랑 사귀었어. 저는 사귀는 건 냅두는데 얘기는 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하신 좀 굉장히 마음 약한 분 그렇죠. 같거든요.
1: 네.
0: 근데 아무튼 K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참 이렇게 됐을 때 마음 찜찜한 사람이 손해고 속상하긴 한데요. 박준신님의 말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놔버리자.
1: 네.
0: 예. 자. 약간의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훈 시인과 함께했는데 시인님 주변에 이제 그런 일 있었을 때 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 우리처럼 아 그냥 아 제가 걔 사귀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안 깊게 사귄 아니지 시인님 깊게 사귀었댔죠.
1: 네, 저는 그 살면서 사랑하는 모든 일의 애달픔에 대해서 그냥 이해 거기서 통한 것 같아요.
0: 아.
1: 너도 힘들었겠구나. 나처럼 얼마나 날 미워했을까. 내가 널 미워했듯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망하길 바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왔어라고 다시 내 어깨를 툭 치는 너의 마음은 뭐였을까.
0: 어.
1: 이 모든 것들이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밉지 않게 됐어요.
0: 어.
1: 다들 애쓰면 사는구나.
0: 다 애쓰면 살아.
1: 네.
0: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뭐 부부, 연인 얘기가 아니어도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비바두비의 The Way Things Go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1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222님께서 대장부엉 여름옷이랑 이불 정리에 들어갔어요. 추석 지나고 하는 게 국룰이지만 저는 제 속도를 알기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려고요. 아주 현명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언제 다 하나 고민되면은 조금씩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살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유리와 이석훈의 가을 상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릭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리셋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그 판이 잘 안 풀리면 리셋하고 시작하듯이 힘들었던 지난 달은 보내주고 긍정 파워로 새 판을 짜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이번 달은 다르다, 같은 실수는 없다, 우주가 내 편일 거다 라고 믿으며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봅니다. 9월에는 여러분을 위한 작은 행운과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Adula Love.

0: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클로버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1: 안녕.
0: 왜 이렇게 못 지냈을까요?
1: 영재 씨 봐봐.
0: 아, 저 보고 싶었어요?
1: 네.
0: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또 우리 던디랑 같이 풋살도 하고, 또 뭐를 했죠? 아, 오늘 저 오기 전에 앞머리 좀 자르고 매직하고 다운펌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꾸꾸꾸를 해봤습니다.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굿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튜넥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돌랑이들 주목! 컴백 준비라는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얼른 여러분께 검사를 받고 싶다는 아이돌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잘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진 그룹 만능 2NEX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그럼 먼저 힘차게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2: 2NEX입니다.
0: 파이팅 넘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오늘의 추금이를 수식어로 붙여서 개인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제 추금이는 이제 강아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아지 에디입니다. 네. 네. 9년 차인데도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네. 네.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자, 동규 씨부터. 와.
3: 오늘의 추금이 여러분의 막내 동규입니다.
0: 막내 좋습니다. 동규 씨.
4: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은 섹시한 섹시 이누입니다.
0: 오늘만큼은 섹시한 이누 씨.
5: 브룸 브룸 라이더. 타이레입니다.
6: 타이라이더.
0: 타이라이더. 타이라이더네요. 네, 타이라이더.
7: 안녕하세요. 친근한 옆집 준이에요.
0: 옆집.
8: 옆집 준이.
0: 네, 옆집 좋죠.
9: 이게 뒷순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10: 점점 뭐가 많아져.
11: 안녕하세요. 오늘의 귀요미 담당 재훈입니다.
0: 귀요미 담당 재훈 씨.
12: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화려한 남자 파랑으로 물들인 블루모드 시완입니다. 예.
13: 그럼 저는 오늘은 우베틱 아틱입니다.
0: 우베틱. 아니 시완 씨가 유독 좀 튀어요.
12: 제가 네, 저도 보니까 네, 혼자 뭔가 이 배경에 물들 것 같이. 네,
0: 네. 그래도 약간 혼자만 약간 드레스코드 살짝 어긋난 것 같아요. 좀 되게 밝은 색깔을. 그 머리가 일단 굉장히 예뻐요. 네. 제가 리빌 활동했을 때 딱 저 머리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 왜? 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쁜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 저러고 나서 덮잖아요, 머리를. 덮으면 그 라인 그대로 투톤이 돼요 또.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되찾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시원 씨는 너무 잘 어울려요.
12: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좋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게 이렇게 보니까 한 분 빼고 막내 아틱 씨 빼고 다 동갑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다 05년생.
1: 맞아요.
0: 그리고 심지어 타이라 씨는 생일이 우리 더비들과 생일이 똑같아요. 네, 4월 3일생이에요 타이라 씨가.
9: 네. 역시 더비.
5: 저도 네. 더비거든요.
0: 더비세요?
5: 네.
0: 진짜요?
5: 네.
0: 더비의 생일은
5: 4월 3일.
0: 평생 잊지 않겠죠.
5: 뭐. 네.
0: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귀요미를 담당하고 싶은 재훈 씨도 있었고.
14: 예.
0: 재훈 씨. 귀여워요. 평상. 평상시에 귀여운 담당이 아니신가요?
9: 아, 이제 좀 해 보려고 네. 종종 노력하고 있어요.
0: 오늘 그러면 재훈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귀여운 매력은 다 이제 보여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4: 네.
0: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동규 씨는 네. 오늘만큼은 막내.
1: 맞습니다.
0: 막내니까 그럼 아틱 씨가 동규 씨한테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1: 아우, 당연하죠.
0: 자, 아틱 씨 말 편하게 한번 해 보세요.
9: 자, 해 봐.
13: 안녕, 동규야. 오!
0: 좋습니다.
9: 끝났다.
0: 자, 또 아돌라에서 저랑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오늘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돌라를 찾아와 주신 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로 2NEX의 첫 번째 컴백을 축하합니다. 이게 얼마만에 컴백이죠?
1: 어진 6개월 만에
0: 6개월 만에 컴백. 네,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 모드가 발매된 지 지금 한 3시간 조금 넘었는데 먼저 이 따끈따끈한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0: 귀엽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9: 제가 이 소개를 또 근래 많이 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럼 귀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이번에는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 저희 이제 서사를 아주 잘 솔직하게 풀어낸 앨범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잘하네요. 재현 씨. 근데 이게 또 첫 컴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
3: 맞습니다.
0: 소감이 어떠세요?
12: 저희가 또 말씀하세요. 아, 네,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컴백이다 보니까 또 첫 데뷔 때랑은 다르게 무대에서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제대로 좀 즐겨보자라는 마인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학학원에서 숙제를 해가면 좀 숙제 검사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도 무대에서 이제 놀 준비가 정말 돼서 기다려지지 않았나.
0: 아, 네. 놀 준비가 되어 있다.
12: 네.
0: 부럽습니다. 사실 여러분 첫 컴백이니까 이제 놀 준비가 된 거잖아요.
3: 네.
0: 놀고 싶고. 저의 첫 컴백은 기디업이었어요. 기디업이란 곡이었는데 저는 이제 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서웠어요. 약간 어떤 수학 숙제를 안 해간 느낌이었어요.
3: 아~ 네.
0: 그만큼 이제 좀 두려웠던 활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숙제 해오신 거죠?
3: 예. 네.
0: 좋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고요. 또 아까 발매 전 카운트다운 라이브 하고 또 이제 여기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3: 맞습니다. 네.
0: 이제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버전 다들 뭐 들어보셨나요?
3: 네, 네. 다 들어봤어요.
0: 좋아요도 누르시고.
3: 예.
0: 아, 필수죠.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앨범이 나온 거를 보면 음원 사이트에
10: 그 튜닉스 프로필에 그 곡이 많아졌다는 거에 좀 더 많이 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다른 분은요?
2: 이제 그거보다 이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최신 앨범 창에 여러 가지 앨범이 뜨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튜닉스가 딱 뜨니까 네. 뭔가 약간 괜히 성공한 기분도 들고.
0: 아쉽죠.
2: 그쵸. 약간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
0: 자랑하셨어요?
2: 아직 못했습니다.
0: 아, 바쁘시다 그냥. 네. 끝나고 꼭 자랑해 주시고요.
3: 예.
0: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타이틀곡 이제 블루 모드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곡 소개 성준
2: 블루모드요?
3: 네.
0: 네. 저희 이번에 타이틀 블루모드는 이제 7명의 청춘을 푸른 밤에 빗대어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4: 네. 되게 짧고 굵고 좋았어요.
5: 네. 되게 좋다.
4: 네, 이 타이틀곡 선정하는데 좀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3: 맞습니다.
4: 아, 후보가 좀 다른 것들도 있었나요?
3: 네, 저희 그 수록곡 중에 오버엑스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이 블루모드와 오버엑스의 그 둘 중에서 무슨 곡으로 타이틀을 할까에 대한 이제 저희한테 의견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랬었습니다.
4: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들 눈을 감아볼게요. 자, 지금 타이틀곡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이에요. 네. 자, 익명이에요. 익명. 절대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와우. 비록 지금 다 생중계가 되고 있지만 익명이니까 걱정 마시고 와. 자, 블루모드를 나는 택한다. 하나 둘 셋. 자,
2: 소리가
4: 그럼 오버엑스를 택한다. 하나 둘 셋. 네, 성준 씨 오버엑스를 선택해 주셨는데.
1: 이거 아니지. 네.
4: 아니 오버엑스도 그만큼 좋았다는 거니까. 네. 성준 씨 이유 한번 듣고 싶네요.
2: 원래 타이틀곡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 비트가 엄청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사실 오버엑스가 되게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있고 되게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안무적으로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틀곡이 오버엑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아, 조금 더 이 블루모드보다 조금 더 강렬했군요.
2: 네, 내가. 좀 강렬했어요. 사운드가. 네.
4: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아틱씨. 아틱씨는 왜 오버엑스를 고르셨어요?
6: 네, 언제 골랐대?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성진이 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네. 또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해서 뭔가 이 노래로 춤추면 되게 멋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4: 조금 했어요. 약간 빡세고 조금 강렬한 걸 선호했군요.
6: 네.
4: 와, 오버엑스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나요?
6: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4: 오버엑스도 궁금한데 아무튼 엄청난 뭐 고민 끝에 선정된 타이틀곡 블루모드죠. 자, 이 노래 또 인우, 시완, 타이라 씨가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부분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인우 씨,
7: 제가 이제 벌스 1을 작성했는데 네. 이게 재훈이 랩 파트거든요.
4: 네.
7: 이제 저희의 이제 이번 가사의 의미도 담겨서 약간 같은 주파수를 가진 서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4: 그래서 같은 주파수를 가진 네. 서로를 알아보는.
7: 그쵸.
4: 오케이.
7: 끝파트 한번 불러주실래요?
8: 지금요?
7: 네.
8: 바로 가죠.
7: 5678
9: Low lights are bungee, no face, smile 없는데 In me 같은 살롱 all night long 처음인데 익숙해.
4: 아, 네. 아, 좋습니다. 또 타이라 씨.
10: 네.
4: 타이라 씨도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10: 맞습니다.
4: 네, 마음에 드는 가사 있어요? 본인이 쓴 가사 중에?
10: 제가 쓴 가사 중에 이유 따윈 필요 없다.
4: 이유 따윈 필요 없다.
10: 이유 따윈 필요 없다. 이 멜로디만 있으면.
4: 이 멜로디만 있으면.
10: 이거 시환이의 파트인데요.
4: 시환 서로 뭔가 본인 파트나 아시고 다른 멤버 파트를
8: 제가 하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더 잘해가지고
4: 아,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8: 그렇죠.
4: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사실. 그렇죠.
8: 네. 네.
4: 또 누가 더 시환 씨.
11: 네.
4: 시환 씨도 가사 쓰셨잖아요.
11: 네, 저도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프리코러스 원 파트에 네. 이제
4: 이것도 가장... 혹시 다른 멤버 파트예요?
11: 이거는 제 파트예요.
4: 아, 네. 네.
11: 그 Streetlight make us look like a band 하고 뒤에 그 좀 어색할지언정 조금 솔직하게 다가가겠다 그런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적어.
4: 영어 잘하세요?
11: 조금 할 수 있어요.
3: 저희 팀 영어 담당이에요.
11: 영어
3: 담당이에요.
4: Where are you from?
11: I'm from Korea, man.
4: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가사 쓸 때 영감을 좀 어디서 받아요? 왜냐면 네. 제가 정말 여기 아이돌 라디오 오는 길에 제가 차에서 한 시간 동안 가사를 썼어요.
3: 오.
4: 가사 쓸 게 있어서 한 시간 동안 가사를 썼는데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안 써져요. 심지어 그 멀미만 났어요. 멀미만 멀미 나고 끝. 한 다섯 줄 쓰고 끝났어요.
3: 아,
4: 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가사를 딱 쓰려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3: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영화를 보고
4: 영화
3: 네 그 진짜 몰입을 해서 내가 진짜 이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고 약간 그때 좀 가사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4: 그래요. 뭔가 내가 몰입해라.
3: 네, 뭔가 약간 스릴러를 봤다. 스릴러. 그럼 그거에 관련해 내가 진짜 내가 형사라 생각하고 뭐 그런 느낌.
4: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은 남편들이라는 영화거든요.
3: 남편들.
4: 네, 그 내 땡에 있는 남편들이라는 영화인데 그럼 제가 그것도 이제 거기서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3: 다양한 영화를 보시면은
4: 오늘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 네, 그렇죠, 그렇죠.
4: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인 파트는 아니지만 솔직히 조금 탐났던 파트.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3: 아, 있죠, 있죠.
4: 자,
3: 있을 것 같은데 성준이 있을 것 같은데
4: 성준 씨.
2: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인우의 사비 파트를 네. 굉장히 좀 뺏고 싶습니다. 와.
4: 그러면 일단 인우 씨의 그 후렴
8: 네
4: 한번 살짝 들려줄 수 있으세요?
8: 좋아요. 제가 또 저음을 처음 도전해 봤다니까.
4: 저음. 네.
3: 5, 6, 7
8: Blue moon lights down, mama, no. Blue moon slow, there's no need to rush. 이런 파트입니다.
5: 멋있다.
4: 멋있는데요?
5: 와우.
4: 맛있어요. 오. 네, 약간 좀 쫀득쫀득한 떡볶이 같았어요.
8: 감사합니다. 네.
4: 자, 성유 씨, 이것보다 잘할 수 있어요?
8: 아.
5: 해봐요.
8: 이제죠.
4: 제가 늘 하는 건데 아이돌 레디오 오셔가지고 다른 멤버의 파트를 이렇게 더 잘하시면 그 파트를 제가 드려요. 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파트는 성준 씨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3: 기회다 기회.
4: 무대에서
5: 오피셜. 오피셜.
8: 떨리는데?
4: 네.
2: 와 이러면 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네,
4: 잘하셔야 돼요.
2: 해보시다.
3: 5, 6, 7
8: Blue moon lights down, mama's up. Blue moon slow dance, no need to rush. Yeah. 야.
4: 오, 나쁘지 않아요. 약간 성준 씨는 떡볶이긴 한데 아까 좀 그.

0: 그 로제 떡볶이 있죠. 아, 네. 네. 그 느낌. 인우 씨는 이제 쫀득쫀득한 빨간 떡볶이. 네, 좋습니다.
1: 둘 다 맛있다.
0: 네.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틱 씨?
2: 네, 맞습니다.
0: 사드릴게요. 자, 또 다른 멤버. 파트 이제 좀 욕심나는 분. 다른 멤버의 파트.
3: 아, 저는 사실 재훈이가 아까 불렀던 파트인데 네. 이게 또 재훈이가 그 파트를 부르면서 혼자 또 나오거든요. 스테이지에서.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센치하면서 멋지지 않나.
0: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그 파트가 멋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무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성과 동선에서 스팟라인 받는 게 탐나는 거예요?
3: 그게 또 딱 혼자서 하는데 막 혼자서 엄청 빡세게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푸른 조명에 그 센치한 가사와 센치한 동선과 그 모든 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0: 좋죠. 아까 그 재훈 씨가 불러주셨던 그 파트인가요?
4: 맞습니다.
0: 자, 시원 씨 도전해 보시겠어요?
3: 바로 가겠습니다.
5: 메보의 랩을.
4: 메보의 랩.
3: 5, 6, 7, 8 Low light 채 번진 너의 face 말은 없는데 이미 같은 silence on a long 처음인데 익숙해.
0: 좋은데요 시원씨?
6: 좋은데?
0: 자 오늘부터 시원씨 그 파트 하세요.
4: 재훈이 못 나온다 이제.
5: 뺏겼다.
0: 재훈씨는 귀여우시니까 옆에서 귀여운 엔딩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쯤에서 그럼 타이틀곡 블루 모드 듣고 올 건데요. 오늘 튜넥스의 분들이 또 퍼포먼스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자 넣고 네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7: Let's go!
5: Let's go!
0: 네, 돌랑이 여러분은 고등학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튜넥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7: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튜넥스의 블루 모드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1: Are you Prince On?
0: Yeah!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Eddie.
2: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0: 아! 투넥스의 블루 모드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숨 고르시는 동안 댓글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자, 327 하나님께서 뭔가 강약 조절이 레전드의 곡 같아요. 네, 노래가 은은하게 제 심장에 번지는 느낌 책임져라고 남겨주셨고, 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노래가 아까 그 뭐였죠? 오버
3: X.
0: 네, 그 노래 아직 못 들어봤지만 저희가 이 블루모드가 되게 뭔가 은은하게 심장에 좀 번지는 약간 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0: 또 앵모지모지님께서는 노래 너무 내 스타일, 아돌라 끝나고 뮤비 찾아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뮤비도 완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꼭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2604님께서 투넥스님들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정말 멋있으셔요. 하트. 특히 동규님 이 제 취향 저격하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앞서 보고 온 퍼포먼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 네.
0: 퍼포먼스 컨셉이 댄디 섹시인데 멤버들이 컨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0: 어떻게 이 두 단어 댄디 앤 섹시 댄디 섹시?
5: 댄디 섹시
0: 댄디 섹시가 떠오르게 됐나요?
5: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이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네. 곡에 대한 컨셉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안무 창작을 맡게 되었어요.
0: 아, 네.
5: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0: 네.
5: 해서 막 우산을 써볼까 막 이렇게 막
0: 우산?
5: 네. 어떤 막 영화도 레퍼런스로 찾아보고 하다가 네. 아 이건 댄디 섹시가 맞다.
0: 아 댄디 섹시
5: 이거는 그냥 힙합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0: 네.
5: 그래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소리가 나오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0: 네,
5: 네 그렇게 했습니다.
0: 안무 창작은 누가 혹시 한 거예요?
5: 저희 다 같이.
0: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5: 네.
0: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블루모드 안무 만들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트에 좀 맞춘다. 아니면 가사에 좀 맞춘다. 아니면 뭐 구성을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걸 하자.
6: 저희는 이제 쫀득하게 그리고
0: 쫀득하게.
6: 얼굴 보이게
0: 얼굴 보이게
6: 이제 얼굴 가만히 있는데 약간 이런 표현 많이 네.
0: 네.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진짜 저도 다시 데뷔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 데뷔 초 때 안무들 다 보면 인원수가 저희가 많긴 많지만 안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얼굴이 잘 못 보이는 안무예요. 제가 음악 방송 항상 보면 너무 막 춤을 열심히 춰. 근데 얼굴 자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잘생겼으니까 꼭 중요하거든요. 얼굴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차가오니까 여러분 간식 마음껏 챙겨 드시고요.
7: 네. 네.
0: 그러면 저희는 투넥스의 신곡 오버 X 듣고 오겠습니다. 오우.

0: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댄디 섹시 댄디 섹시로 가요계를 접수할 기대 넘치는 그룹 트넥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트넥스의 오버 X 듣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좀 읽어드릴게요. 봉규를 연준님, 네, 계속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룸메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써본 결과 전 룸메가 나은지, 현재 룸메가 더 좋은지, 아니면 다시 다른 멤버랑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룸메가 어떻게 되나요?
1: 지금 저랑 재훈이가 쓰고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인우랑 시완이, 그 다음에 이라, 성준, 아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0: 2, 2, 3.
1: 네.
0: 다 한 집에 사시고요.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방은 3개.
1: 네.
0: 방은 3개. 아, 자, 동규 씨.
1: 예.
0: 지금 룸메 좋으신가요?
3: 아니, 뭐 말해 뭐해. 뭐.
1: 제가 전 룸메가 이라였거든요.
0: 네, 전 룸메가 이라 씨였어요.
1: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아, 와, 왜요?
4: 대령 성인인데.
1: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라 씨가 이제 워낙 또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0: 자유분방.
1: 네. 네. 재원 씨는 약간 저랑 좀 같은 성향이거든요. MBTI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0: 아.
1: 되게 조용하게 지내는 반면에 항상 이제 시끌벅적했었던
0: 이라 씨는.
1: 네.
5: 행복을 준 거예요, 제가.
0: 행복, 아, 그쵸.
2: 행복이.
0: 제가 살짝 이라 씨였어가지고 정확히 알아요. 저희는 멤버들에게 이제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5: 맞습니다.
0: 네, 나쁜 데도 없고.
1: 아, 그렇죠.
0: 좋습니다. 아, 재원 씨도 만족하시고요, 동규 씨랑.
3: 아, 좋습니다. 방이 좀 검은색이 돼가는 게 좀 그런 것 뿐이고.
0: 방이 검은색이 된다고요?
3: 예, 이게 예, 검은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0: 아, 전 또 검은색이 돼가는 데서 곰팡이가 생겼네요. 그건 아니고 그냥 검은색을 좋아해서.
3: 네, 네.
0: 막 그럼 침대도 검은색이고 막.
1: 아, 그렇죠. 친구류도 검은색으로 사고. 아. 책상이랑 막 서랍 이런 거 검은색으로 사고.
0: 와, 네. 검은색. 저도 약간 근데 그쪽이에요.
1: 아, 역시.
0: 저도 저는 검은색까지는 아닌데 지금 동규 씨가 입고 계신 아우터 색깔. 약간 좀 어두운 그레이를 좋아해서.
1: 아.
0: 네, 저도 막 집에 가구들이 다 차콜색이에요.
1: 어.
0: 네, 커튼도 소파도 뭐 다 그냥 차콜. 좋습니다. 이누 씨, 원 씨.
6: 네.
0: 네. 네. 둘은 은근히 뭔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1: 아.
3: 이누 씨가 얘기해 보시죠.
6: 아하.
7: 저랑 시완이랑 이제 또 잘 맞기도 한데 다만 이제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7: 이게 자는 잠에 드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 아, 이거 맞아.
0: 아, 이거 안 맞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누가 더 일찍 자요 그러면?
7: 저는 이제 다 불태우고 와서 숙소에서는 이제 빨리 자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또 아쉽게도 저희 방 에어컨이 안 달렸거든요.
0: 네.
7: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어서.
0: 네.
7: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0: 꽂아야 되는데
1: 네.
0: 시원 씨는 안 자니까
1: 네.
0: 이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자고 싶은데 아.
2: 스트레스 받았다.
3: 미안해요.
1: 아, 그럼 사실상은 그럼 사실상은 시원 씨랑 룸메가 아니었어도 시원 씨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0: 그건 아닙니다. 그건
1: 룸메가 아니어도 어쨌든 문을 열어놓고 그치, 사시는 거면
0: 맞긴 하지. 그 보통 범인들이 있긴 한데.
4: 근데 주범은 아니야.
0: 주범은 아니야.
1: 그러니까 주범은 누구예요? 그러면. 야 이라 씨
3: 잘 분방해.
1: 야 이라 씨가 좀 숙소 가서도 안, 바로 안 자고 좀 이것저것 좀 하고 이렇게 좀 뭐 먹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러시군요.
5: 저는 이제 욕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1: 나
5: 어떤 반신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반신 아 욕조에서 산다고요? 반신욕을 맞아요. 좋아해서.
5: 네. 근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영 씨?
4: 저요? 저요?
1: 혹시 야식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여서 야식을 좀 시켜 먹는?
6: 아,
0: 이 라인.
4: 재훈 성준이가 이제 피자 크루라고.
1: 피자 크루. 아,
6: 피자를 진짜 네,
4: 피자를 진짜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라면.
6: 아, 라면 진짜.
2: 라면.
6: 아,
2: 성준이랑
1: 용규 씨와 성준 씨 네. 둘이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6: 아, 라면. 네.
0: 많이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라면이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좀 많이 못 먹는 편이에요.
6: 아, 지금 너무 먹고 그래요. 싶어.
1: 저랑 선우는 선우 저랑 선우는 형제 다섯 때 새벽 막 5시에 둘이서 라면 막 세네 봉지 끓여먹고 그랬어요.
0: 급이 다르시네.
1: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선우야 내가 끓였으니까 너가 설거지해 이렇게 하면 어? 대답해놓고 다음날 아침 다다음날까지 있더라고요 그대로.
6: 아~ 네.
1: 무튼 좋습니다. 또 이라 성준 아틱씨 세 명에서 룸 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여기는 좀 잘 맞나요?
4: 어때요?
6: 항상 정적이 있네.
5: 저는 만족하지만 이 둘 친구는 모르겠어요.
0: 이게 사실 이라가 워낙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1: 야, 얼마나 자유분방하길래 모든 멤버가 다 이렇게 자유분방하다 하는 거예요? 막
0: 하, 이게
1: 그러니까 성격이 자유분방한 거죠? 막
0: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1: 모든 방면에서
0: 네, 모든 방면에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거실에서 뭐 자고 있고 갑자기 뭐 부엌에서 자고 있고.
2: 아, 태레 형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5: 그건 무대 위에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1: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모든 방면에서 자유분방하다. 네, 상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자, 또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님께서는 티저 공개됐을 때 트윈이들이 다 청량이라고 믿었는데 완전 반전이잖아요. 네, 트윈이들 반응 보면서 트넥스트 심정은 좀 어땠나요?
6: 오.
1: 아, 티저 공개됐을 때는 팬분들이 좀 청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6: 네. 저희 트레일러랑 자켓 이제 그 비주얼들이 다 청량하게 나와 가지고.
1: 네.
6: 그렇지만 이제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 네.
6: 음악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 이번에 갑자기 딱 섹시한 거 나오면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1: 네.
6: 아, 좋아해 주실까? 근데 자신감도 조금 있고 약간 네. 이렇게 좀 오락가락 했었어.
1: 오락가락. 근데 지금 트윈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6: 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과 요청 만나봤고, 자,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트랙 Sync Up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나 아티실.
1: 네, 이번 첫 트랙 싱크함은요 또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해본 하우스 장르인데요. 또 뭔가 서로 끌리는 그런 내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네. 좋아요.
3: 좋습니다.
4: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좀 어땠나요?
2: 오, 근데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진짜 연습생 때부터 이런 노래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녹음에 좀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이 노래 안무가 혹시 있나요?
2: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4: 이 노래 나중에 콘서트에서 만약에 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딱 그려지는 게 하우스 무조건. 하우스 안무로. 상체보다는 하체 그 풋워크 스텝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너무 멋있다.
4: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최애 파트 혹시 있으신 분?
2: 최애 파트
5: 있어요, 성준 씨?
6: 있어요?
5: 이제 저는 벌스 1을 네. 제가 불렀는데 이 파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녹음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4: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한 소절.
6: 5, 6, 7, 8.

0: 다가가려다 한 걸음 멈춰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해. 오, 오~
1: ASMR. 좋습니다. ASMR. 오디오 저는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음원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3번 트랙 한번 들어볼게요. Answer입니다. Answer. 자 노래 주세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이제 3번 트랙 앤서는요. 저희가 주파수를 이제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좀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고요. 저 뭔가 팬분들과의 이야기도 좀 담겨져 있고 저희의 좀 답장 같은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아주 좋다.
0: 네, 들어보니까 데뷔곡의 아우트로를 확장해 뭔가 새롭게 풀어낸 또 R&B 송이라고 하는데 또 재훈 씨께서는 랩 메이킹, 네. 또 시완 씨 작사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재훈 씨,
3: 예,
0: 랩 메이킹 하고 싶었어요?
3: 네,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0: 너무 하고 싶었어요?
3: 예.
0: 잘 해낸 것 같아요?
3: 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낸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자, 마음에 듭니다. 예.
0: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3: 네, 예. 모든 게 다 지워지고 있어 drip drop 이 흐름은 non-stop 내 맘은 또 lockdown A filter 없는 이 새벽에 너를 깊게 들이쉬면 빗물에 번져가 우리 timeline yeah.
0: 좋은데요?
3: 감사합니다.
0: 쫄깃쫄깃한 떡볶이 같아요.
3: 아, 떡볶이.
0: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시완 씨 작사에 참여하셨죠?
4: 네.
0: 네 어떤 작사를 하셨나요? 작사가 이건... 하고 싶었어요?
4: 네 작사가 좀 하고 싶었어요.
0: 잘했습니다.
4: 네 이번에도 제 파트에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좀 살짝 덤덤하면서 조금 센치한 그런 네. 감성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0: 좋아요. 그러면 뭐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뭐 읽어주셔도 돼요. 막 시 낭독회처럼.
4: 바로 한 소절 가보겠습니다.
0: 좋아요.
4: 네.
3: 5, 6,

0: 오~ 감사합니다.
1: 저는 음원을 듣는 줄 알았어요. 아~ 자,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 트랙이죠. 아, 이거 좀 기대가 돼요. 아까 성준 씨와 아틱 씨가 네, 이 노래가 타이틀이 아니어서 후회된다 라고는 안 했지만 네, 이 곡도 타이틀급으로 좋았다는 그 곡이죠. 바로 오버 X입니다. 노래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저희 오버엑스는요, 저희 투넥스의 X가 규정되지 않는 이 미지의 X이거든요. 그 넘어버려 X, 뛰어넘어버려 X, 한계? 그런 거 따위 없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2: 좋습니다. 이 곡은 제목을 아예 재훈씨가 지었다고 합니다.
3: 네, 또 제가 또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곡 제목까지 짓고 싶었어요.
3: 제목, 네, 곡 작사가 너무 하고 싶었고 또, 네,
2: 곡 제목도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어떤 의미로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3: 저희 약간 저희가 튠 더블 X잖아요. 뭔가 튠 X니까 그 타이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미지의 X를 너와 함께면 어디든지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좀 곡을 썼던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그래도 재훈 씨와 함께 동규 씨도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동규 씨가 그럼 쓴 가사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4: 이 곡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짰는데요. 네. 사비에 이제 나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면서 좀 세계관이 좀 넓어지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최애 파트 한 소절 우리 막내 아틱 씨.
5: 오우. 네, 또 저는 이 노래에는 제 파트 중에 그 바로 불러드릴까요?
2: 어, 좋아요. 오. 좋아요.
5: 아, 네,
3: 좋다.
6: 5, 4,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0: rain.
2: 네. 아,
6: 좋습니다.

0: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록곡 이제 얘기 나눠봤고요. 투넥스의 새 앨범 전체 재생으로 들으면 두 배로 좋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투넥스의 신입 사원들이 댄스 메들리로 장기자랑을 준비해왔다니까 애부장에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신입분들은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음악 주세요.

0: 눈은 무시게 아름다워 내 속에
1: 아 웬일로 우리 밖에 계신 더비분들이 응원법을 이렇게 열심히 크게
2: 네. 아 리빌
1: 이렇게 엔하이픈의 또 Big Girls Don't Cry 트레저의 If I 키키의 Pop Off 그리고 더보이즈의 리빌까지 네 투닉스 신입사원의 알찬 댄스 메들리 무대였습니다. 아 이분들 멋있는 거 귀여운 거 다 가능한데 또 특히 마지막에 더보이즈의 리빌 아 선곡이 참 킥이었던 것 같아요.
3: 아 감사합니다.
1: 아, 자, 아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얘기 나누는 거 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우리 리더 동규 씨,
4: 네.
1: 네,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4: 저희가 저번 데뷔 앨범 나오고 아돌라 나왔을 때 사실 상당히 조금 아쉬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게임을 했을 때.
1: 네네네.
4: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지 않았나.
1: 네.
4: 아 그 관점에 있어서 조금 아 좀 마음이 좋고요.
1: 네.
4: 그리고 또 블루모드가 이 집이 나왔는데요. 저희 수록곡 진짜 너무 좋으니까 블루모드도 많이 들어주시고 수록곡도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인우 씨가
2: 네.
1: 우리 팬분들께 또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자 우리 트윈이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블루모드 1집과 다르게 소년이 아닌 약간의 어른의 맛, 약간 섹시의 맛 이것도 첨가된 노래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파수 잘 찾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태국 팬분들에게 우리 아틱 씨가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6: 네.
1: 랑나 쭉쭉.
6: 네. 그거 폭라우 투닉스나 합 와 되게 어색하네요. 폭라우 투닉스나 합 컴백 캉렉 랑작 데뷔나 합 나의 앨범 블루모드 거 방네 팍도 알아가 뺀 감정자의 해폭라우네 합 랑나 쭉쭉
1: 랑나 쭉쭉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티아라 쿤 니혼노 아 티아라가 아니죠. 죄송해요. 아, 잉! 자, 기억을 잊으세요. 기억을 잊으시고.
3: 뭐야?
1: 우리 타이라 씨. 아니, 오타가 있었어요, 오타.
2: 아, 오타. 아~ 네.
1: 타이라 씨, 타이라 네. 군. 니혼노 팬, 팬노 미나상니.
7: 하이.
1: 한마디, 오네가이시마스.
7: 하이. 니혼노 튜윈노 미나상. 니혼노 튜윈노 미나상모. 블루모드 탁상 기타 모라리도 음시이 데스. 일본어의 연습, 일본어의 공부도 잔뜩 연습してるので, 제히 제히 기타 모라리타라 음시이 데스. 아이스테마스.
1: 좋습니다.
2: 아이스테마스.
1: 자, 오늘 덕분에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이번 활동 또 첫 컴백이신 만큼 건강하게 또 다치지 않게 또 재밌게 행복하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는 블루모드 대박 나시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뱉은 말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1: 꼭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공하셔서 1위를 하게 된다면 꼭 제가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인사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투넥스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8: 네.
1: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이렇게 외치고 끝낼게요.
8: 네.
1: 에디도
9: 투넥스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1: 고생하셨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6: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종 광고심의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먼지 덮인 책과 조명 불빛 아래서 멍하니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가 이제. 좀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
1: 그래도 되겠어?
0: 어, 제발 그래.
1: 미안 미안. 그럼 이따 봐.
0: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니?
2: 우유랑 파이팅!
3: 난 달리기를 할 줄 알지만 세계에서 1등 정도는 아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근사한 어른이 될 수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어른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 가는 과정에 지쳤을 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던 시시한 때를 기억하려고 한다. 누가 다닌 길이든 처음 가는 길이든 스스로 다다르기 위해 내딛는 지금 내 자꾸 힘없는 발자국이 기특할 때가 있을 거라 믿는다. 공룡을 만났다. 우주로 간다. 도움이 되는 일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것들을 꿈꾸는 나와 철수는 타찮지 않다. 1등은 기분 좋은 거다. 그치만 내가 만날 꿈들이 등수가 매겨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왕이면.

0: 소중한 날의 꿈 사운드 트랙에서 홍민정의 커다란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속 장면, 영화 속 주인공 이랑의 나레이션을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11년 작품이고요.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안재훈, 한혜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이랑의 목소리는 배우 박신일 씨가 맡고 있고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는 진작에 포기를 했고 이랑이 혼자 이렇게 계속 달려나가면서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이 아니어도 지금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흘리는 땀들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었습니다.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은 제가 워낙 또 좋아했고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의 어떤 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고요. 그림도 참 예쁘고 이야기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의 시나리오를 은중과 상현의 송혜진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송혜진 작가님의 필모그래피에 보면 소중한 날의 꿈이 딱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어공주, 전도연 씨의 인어공주 시나리오도 송혜진 작가님 작품이고 손예진 씨의 아내가 결혼했다도 송혜진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또 하나 이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의 시나리오도 송혜진 작가님, 그리고 최근에 은중과 상현을 쓰신 거죠. 이런 엄청난 작가님께서 쓴 이야기를 안재훈 감독께서 예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한국 문학, 네, 우리가 다 아는 교과서에서 본 그 작품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소개하는 일을 계속 해오셨죠. 뭐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뭐 봄봄 소나기 무녀도 그런 작업 끝에 이번에 드디어 아가미라는 신작을 내놓으셨습니다. 구병모 작가의 원작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이 소중한 날의 꿈하고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같은 감독인데 같은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작품마다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소중한 날의 꿈과 닮았지만 또 다른 새 영화 아가미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죠.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또 오랜만에 안재훈 감독님 모시고 영화 아가미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감독님은 FM 영화 음악과 또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딱 만나게 되는 그 예쁜 그림, 계절마다 바뀌는 그 그림, 안재훈 감독께서 그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재훈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는 MBC FM 영화 음악 홈페이지, 네, 이것도 좀 넣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안재훈 감독님 모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본...

서산갯마을 조미미의 노래가 쓰인 영화는 지느러미라는 작품입니다.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 지느러미, 박세영 감독의 영화. 이 서산갯마을 외에도 정말 많은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 음악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인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서산갯마을도 그냥 이 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곡을 한 두 배 정도로 좀 늘려서, 그러니까 약간 테이프 늘어지는 듯한 사운드로 영화에서 쓰이고 있죠. 아주 독특한 질감을 갖고 있는, 또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였어요. 지느러미. 제가 아가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아가미만 있었나? 지느러미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나름 SF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후를 상상하고 있는데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뭔가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 것 같지 않고요. 북한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색채나 미감이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일 대한민국의 육지와 그리고 오염된 바다를 나누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이 됐는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니까 오염된 바다에 둘러싸인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벽을 쌓은 거죠. 그런데 그 장벽 바깥에, 그러니까 오염된 바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연변이, 오메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배척당하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 오메가들이 이제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자원을 채취하는데 강제 동원되어서 이렇게 쉽게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오메가가 장벽을 넘어 육지에 숨어들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지느러미. 장르 영화처럼 시작하지만 이야기보다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질감과 분위기가 오래 기억에 남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었죠. 지느러미. 박세영 감독은 몇 해 전에 다섯 번째 흉추라는 영화를 소개했던, 개봉했던 감독이고 이번엔 지느러미. 좀 눈여겨볼 분입니다. 이분 좀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해볼 만한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 네.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에 오시는 분은 안재훈 감독. 그분의 영화는 아가미. 네. 아가미와 지느러미의 한 해네요. 2026년. 하지만 두 영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아, 근데 약간 비슷한 건 있네요.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인데 아가미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래서 외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오아시스 재결성 이후의 투어를 다룬, 그리고 투어하는 과정의 그 뒷이야기를 담은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하고 바로 이제 국내에 개봉했죠. 이거 봐야 되는데.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이걸 또 부지런히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4805번. 돈 룩백이 된 거 다큐 영화 보고 왔는데요. 오아시스 팬들이 노래 따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데 저도 울컥하면서 2022년 이맘때 송골매 재결합 공연을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오아시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슈퍼소닉은 재밌고 즐겁게 보고 왔는데 이번 돈 룩백이 낸 거는 뜨거운 감동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돈 룩백이 된 거. 제가 지난해 그 투어 샌 리스트를 좀 찾아봤는데 그 샌 리스트에 있는 거 보면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에도 이 곡들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두 곡을 어디에서 골랐냐면 1996년 넵워스 그 실황 앨범에서 골라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아시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슈퍼소닉, 그건 오아시스가 어떻게 결성이 되었고 1996년 그 역사적인 넵워스 공연까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그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의 엔딩이 바로 1996년 넵워스 콘서트였죠. 그래서 바로 그 네버스 라이브 그 실황 앨범에서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아시스의 곡
Whatever, 그리고 Live Forever.

1996년 네버스 공연 실황에서 두 곡 Whatever, Live Forever 모두 오아시스, 네, 오에이시스의 노래였습니다. 오아시스 하면은 편할 텐데 음절이 4개밖에 안 돼서 오아시스 이거를 오에이시스, 오에이시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단 오아시스라고 외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오아시스 팬들이 조금 이득이다. 네.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에도 이 노래 나오죠. 아직 안 봤는데 나올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말 감동하고 가슴 벅차서 이 다큐를 본 분이 있는가 하면 좀 화가 나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씨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를 보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콘서트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저 역시 오아시스 세대여서 그런지 이 영화는 보고 싶더라고요. 큰 화면과 짱짱한 소리로 보고 들으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떼창을 하라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노래의 가사를 다 영어 자막으로 표기했더라고요. 팬들이 오아시스의 노래 가사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 차례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가사 구절은 자기 삶의 신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가사마저 다 영어로 표기해 놓으니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그게 뭔데 싶었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영화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언어 때문에 소외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용서와 화합을 이야기하며 돈 룩백이 된 거를 부르던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작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제 마음은 이미 삐딱해져 있었습니다. 이상 화난 상태로 돌아본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감상이었습니다. 혹시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나온 영화가 있다면 그 노래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돈 룩백이 된 거는 들려주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네. 돈 룩백이 된 거는 며칠 전에 들려드렸고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는 영화 강철비에 쓰였잖아요. 영화 강철비에서 이 삐딱하게를 남과 북의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같이 듣고 따라 부르는 장면이 있었죠. 돈 룩백이 된 거 작품은 좋았으나 자막을 계속 영어로 그러게요. 그걸 왜 굳이 또 영어로 했지? 팝송들은 노래 가사 다 신경 안 쓰며 듣다가 이런 작품 볼 때 그 가사의 뜻을 좀 확인하는 재미도 사실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다 영어로 쓴 자막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는 삐딱한 마음으로 나오셨다. 나는 영씨의 신청곡. 네, 이제 화 푸시고요. 네, 영화에서 좋았던 것만 잘 선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철비에 쓰인 곡이죠. G-Dragon 삐딱하게.

둘 다 같은 회사에서 그런지, 아니면 같은 프로듀서, 이게 테디가 프로듀싱한 거죠. 저는 이 두 곡이 늘 마치 한 노래의 1절과 2절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곡을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이어 보았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이 곡은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쓰인 곡이죠.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제 케이팝 듣는 게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닌 게 됐어요.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저스티스 리그,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바로 이 두 곡을 프로듀싱한 테디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을 또 총괄 프로듀싱을 한 거죠. 그리고요, 호프 지금 미국에서 개봉해서 반응 좋던데요. 사실 한국 관객에 비해서 북미 개봉했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을 거라는 예상과 기대는 했었어요. 장르 영화의 팬층이 우리나라와 북미는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는 그 장르 영화의 팬층이 좀 두터워서 그런 팬들에게는 호프가 되게 어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 이게 저는 했다니까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저만 한 것 같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저도 아주 그 미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호프에 대한 좀 반응은 국내에서의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거에 비하면 북미에서는 훨씬 더 호 쪽으로 무게추가 이렇게 좀 기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의 반응을 보면 아무쪼록 잘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먹혀서 외국에서 돈 좀 많이 벌어서 호프 모르겠어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번 더 호프 이야기를 호프 2 정도는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요 타이밍에 호프 사운드 트랙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호프 사운드 트랙을 틀 수 있습니다. 오늘의 더블 스코어는 호프의 스코어 두 곡을 골라봤는데 한 곡은요, 몬스터가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항구에서, 그 가게 안에서 튀어나올 때, 뭐, 요 정도는 예고편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말해도 될 거예요. 그때 나왔던 음악으로 짐작이 됩니다. Monstrous Revel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화제가 된 그 숲 속에서의 그 추격전, 그 싸움들, 그때 흐르던 곡으로 짐작이 돼요. 제목만 봐도 Fight in the Forest. 두 곡 모두 마이클 에이블스의 곡이거든요. 영화 호프를 보신 분이라면 관객 앞에 그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그 장면, 그리고 숲 속에서의 그 숨막히는 추격전, 그 두 시퀀스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스코어라는 게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스코어들을 들으면서 또 심장이 쿵쾅쿵쾅 될 텐데, 영화 안 보신 분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게또 영화 음악, 이거 오리지널 스코어이기도 해요. 마이클 에이블스의 Monstrous Revelation 그리고 Fight in the Forest, 이렇게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30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알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이라는 곡 신청합니다. 2006년 영화 Running with Scissors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고요. 제목에 Cat, 고양이가 떡하니 들어가 있기에 작가님이 사심으로다가 왠지 틀어줄 것 같은 느낌? 정말 훌륭한 곡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죠, 알죠.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Running with Scissors, 아네트 베닝, 기네스 펠트로, 뭐 브라이언 콕스 등등등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다 모여 있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Running with Scissors, 알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